0: 잠릉 르그빈 콰양스 테르비 까르마 오체
1: 치등 아유 심코나 헨빈 지르크 드가젠
0: 알랑둥 잠릉 헨지
1: 아망 투르 헤르름 근거 스노 카난지 비 메토 친보
0: 원본 신진 근지 히르블린 비비 아니 좀마르무
1: 알랑둥 잠릉 르젠지
2: 자치 덴비 냥큰 족부남바 최초 데모이나 통대야 랑종 잠능 르젠식 지피데 쳔능 나치 체남라 동와 하흘리 자치 셰피 잠능 기서 제비에 중 뜨그모 세르종 시파 멘테다 통지엠비 최치 티터 셈버 르가스시

다스 친요 군으로 양나 양롱도 그게 보도세 군노 노치라 아 단다지 양나 조선 토이 메르크스 친데 샘총이 군노 알로그 그스 친데 알로그 소콘 이퍼다 다르토시 군으로 다니는 지금이라 알로그 지발아 소고스 메린데 비톤 신종으로 헝그리 군노 대한치기다 니엔더스테미니가 후군이 기다던 세지나라 너무나는 메스킨 용준이 카고 대한치기 샤인들 고스무스에 고트 워크 때문에 참덕 니퍼다 다르토기 군노 티니 강아 손나 안나 요르스은 치즈가 손이나 남즈가 손이나 안다영 히주라 야르카른데 체카르 된 요나영 샘총이 군라스과가 너가 돈던다영 니퍼다 라랑가 잡습시고가

다듬비 체니르스민 솔문상친나 멍슬팅기 잡적시비 저정살와다나 다적비 단지그와르트 성친용제 콰르중마팅간송등 음그슬더중샤일도음비 멈범슴등 처거 동지그지가요정 니급 로그춥시바 마창아당 동니 덴질립라 로틀드 리그나츠고티 로그춥망을자바 고르테름범치기등 동시르슴 시와그 사야치글라립 달루 로르트드 촌훈제 데크그딘지 냠젤기 촌웅상친제 아름그르 르그르 로그춥 로그추르스지 사이 투돈바당 말그담비고니 제르치 초아당 톱수 만지 더킹 리식 노이트브 내지 타이튼 소거리 첨부 예땅 남증 아르가 여룩주 남증 지디시캉 남증 리리진 시추

0: 샵츠 알라르레
1: 젠 게르겐 바진 라르레
0: 능 허리 튼튼 알라르레
1: 족보 천서서 제초 나초시 비가 틀렌진저 조기 드린저 참플시니 알랑아 다데저 센저로워 가스셔
2: 야 나총 족보처 조기 드린저가 참바 총문데 인지나 족보 총총치 랑니지 랭히비 글라랑 헤모스글랑다 땅이 랑가 랑근 전통음사가 뜨고 총총즈래라 야 되나 대릉 린슨 타통가 스글음나 랑가 족보당 영나 랑가 파마 랑가 게르긴스글라 갈랑가고니 Lakhchim Bujiziri Jadikshiyo Khinga Chukpo Chongchonga Yul. Keta yuna di Dartanita Linsin Tatongashkalam La Khabartang Yomru Garsashi. Daga Hanchini, Dering Aji Kungni Ngochul Shisim Batar. Dering Joki Tringirga Chamba Chongondaga Nanga, Chonhun Oshkala Longchanga, Gulansuka Nangni, Yung Thori Jiwa Chongchonga Niga Longnoga, Galing Hemozgara, Adonglin Hemozga Yung, Dering Joki Tringirga Chamba Chongondaga Nanga, Chukpo Chongchong Chongmaga, Gayananga Gongsanga Lakhchi, Gojigshiyo Tazitanga. Yadina, Thomar, Achu Chongmaga Nyamgi, Lopchuk Chongchong, Pantso Chika Langnoga, Shtatukwa Donglin Zeni, Donglin Hemozga, Nyamgi Ronyumay Juyena Chimori.

barshin zongkhin je wamu jam chi wamu las kwa ge shi dong ma zge yo la tim chi ge da rong ngang thun dongen se go no ge shi dong ten ji na ying shi dong kan bu an tu sheng ge zam chi zge le shi dong kan bu de an tu sheng ne di zhe jie ge wo de 요르블랑 차등거 로브지식 타퍼저 송스 킬 호브중라 밤봉이노 게스텐게 이그몽와식니 솜바보식 타저징 헹거 아디크르 탑테바 알파술 돈틀리즈 시바츠르셴노가 동템시바네 안토싱게 시종시디 딥당보인라 데네 셀로 스틱통 잡자 심치 소르나로그 로스르다 시바남라 르치스 파와시그릴 키스암비 회티브데 응이율라스 츠츠토제 아름바크게 만한자문 심저시디 간나타 클위 간나트 망보시던 바티 호나 제비 나브사 소마당 스칸신 시어소 시중 능가 제우당 얼론부니 바신 송큰제 워모소 오풍시비 와제 만하데 드글리 만가 츠츠스 응닐그당 마탐비 당철 때르 마르신데 돈이다 당이 응은지 자름지 왁멜 롱촐라 쓰르자적 보등 멍멍멍 초제 냠득게 초알라 동심지와 초유바리 켈로스 총아 등 켈로스 지와서고 노그 시종다게 능데 안토생게 쓰르니지 자름지 초라 능니지 바티 참치와라 쓰르니지 쳇데 업다르릉데 판스나 마슬 시바티율라 다동 어잔치와 모땅 러시앙은 흑그르 응튼 동은 으즈질담비 첼름땅 어간비 저바징 드기발라스비 시종근능데 숨바비 멍멍제 히르땅 갈하나프비 시질라잉 스동흑시여바리 안토신제 시종데 삼비 차르고 판슴 초흥 으쉬시던 사브징 어자치라 탐멍마인빈 행그 자치단바리 샤신 반부 암 메뚜고 쯔흥수고 아릉슝 감 용수고 삼 타나 점성가 자르거등 쯔치 수라잉 샘든 아랍득대시흥 대치 삼비 쯔통쇼비 냠차싱 이흥족바시그리 안두신제 시중가 예컴디 라중가 예컴흐인싱 응이제 초하시그정리일 공기 마치껑으로 시중어 아자라 득질흥삼흥 Kelinga yesim mejige argni yati shajigta pliyul. Stelo tiktong jabja danchi tonghalor argonglo danchi la sombi antursin gopin hagin segonoge sachandani shkashig songsig.

뉴마다 어초 하정 그 판토친으리고 그게 종질의 정성 샴지 담바지 노그싱그 키니마리 리진 뉴스른도 사제 융화 체브리리 그게 다다가 원흥진테너리 레타라 치 올은 니마 잠즈그라 초마튼 노그싱그 초 니마 갈라셰트 더지즈 글은 니그셰초 니 어초톰니마 사그 다룽 님이 어초노티나라 디스티나라 라파시기엔 디스티엔그 나 니마시나 이너리 시시지 고가 나마치기 니마라 아주 니마 치 니세코노 오코타 다스타 추화 치치시 나 추사와 니마시지인 더지리 르카송 톰부고 니셰츠 스카티 니마 나라니 노거스텐그 센톡 니마그 오스르 사스탕 진주 끝나 터진 얼공은 나양니 남시 참아왔 니미셰죠 고는요 초 쳐주고 어치고자 다스타 니 년이다요 더지리 기비고 니티즈 쳐트게셰죠 니 초 뭐 차와 쳐트게셰 근직난도 거야 더지즈 니마우셰죠 온정 니퍼더 니마시키 니흐튼 흐사브르셰고 더지리 사시즈 쳇크셰죠 치 어릉닐 치프터숑아 즈긴만들 니스테나 초 하정 니물 알라루쟁 니마시그레 더지다땅이 셰라코리 체슬리즈 니마그셰죠 두보즈응오 골린니 나 나초 머제제 아정정게 인근지요 노거생게 응어 인근다 잠릉 서브르셰죠 데이너리 초 인근지나 어릉거샤와 르브르 드죠 데이너리 게데 나치 어릉릉거샤와 정마 타 최브르 좀나 나초로 조능다 어데스틴 종아리 다지리 라샤고 지짐 마스가 능스 쳇크셰죠 아닐거다 땅이히요다 잠능 서브르셰 비샤와다 니라좀나 죽너리 니테나 니좀나다 다솔 이킹 참바즈그레 디쳔거 초 탄나라 죽거 마탄나라 죽거 나 인치미니 니마샤지인 더지리 어츠그라 나르질은 디마가 고니셰츠 니마 크스미르 쩐니 삼루즈가 중증즈 땅노급지니 더지스 야 죽거 디나 춘도 토아 죽나 죽거 디 디릉니 종에다 당니 초 응어고 사고와 니마시 마초 사와 쳇트일 시실 더니 고는니 니므르처송스 키 아릉니 강율더니 닌츠나 에르밀라 차시레 와르미트 토르시스 다동키 사스탕 근라 정든 정지 올로트흡제비 니스르 쯧드티니 아랑닐 머가위 소치그당 찌잉이 망포 자비 쯧당스 코셈즈가 테터시나 사스탕게 님그라 나임 버타소 메프르진도 돌리 아르가투 쳔보시즈 온정 머난치 아니츠르 치숑와 마히브르 리다요츠 쳇크 다롱 머타타 드근다당 총위 니스르 토르 지그노거 쳔게 디랑아즈 망고라 정마그 차득 마졸라 머스고 탐칠라 사동근 안주이 차슐 시즈 니카히 어제우 중아 흑득시라 송이 어제우 쳔볼라 다타 나치 어딩을 거졸럭 메바냥니 니나스치크 니마라 쳇카그 흑시마치크 남자 릉스카그 고티타나 쳇트즈 니마그 고스르달리 니스르 쯧트 쳔노거 쳔게 ngachu chua jindin tara rwen mtabar mba chukma jin sakung gnang anzui rwgo g. Tishchenge jawu lagji tgji hrchanchi zgro. Tavzi zg. Jawu gshachu. Adaga sashtang jawu yinba li gnamche nima la shatab chazg yoni. Zuhkawi chadag di chetsu mashto ngira nyong yonari. Tavzi ri shenu gchoni shira sadung

야 주보 총총처 다른 게 르비 가르콩가능아 아직의 주보 총총처를 나르마선빈말라 참튼제 개근 강도여바리세니 참르게 진키의 희샤 통신 오초시바인 그때 주보 총총처 은더스다비 르기쿠 요당나잉 영 남진데 디쇼크 희샤당 영나 디쇼크 아니 틀스고 아질은 셰죠 하장가 갈치가 야 되나 영 되는 거 나총스비 가슬 타통린 쓴데 지그저 디서 망하스 메노가 쟁거 지그터치 되는 아치 그 조기 등질 거 참바 청온다 그 능아 거득시요 노가 실라 가니와모 Lori jipa chung chung, rima shab chi lang wia la ying, wachung ngarang zirgu nuga lang hemun de nyan shirata, chi panchina limon juk ju yil.

야 냥니비 나청 지적서 데나 디초지근기 데릉게 나청 시베가 칠 타통 렌슨 양스동 첨다닌지 렌슨데 그 좀직바 땅 돈슨바 노르서 땅 좀증간 크발 하자다키 스타클와 시루 땅 제칩타클와 응적 세릉 땅 손므린친이인 통지미 렌슨 나초 양실 차용 다디모시

在这段比尔吉鲁山吉南等农村等这儿进展个三分三级年工期南比尔跟根子但是那把从三十年农村办的那个就从人家中年进坑我可都农村个啊咱可乐几个人个在大瓦拉在拉巴在巴松这个年工个地是拉几个人个玩的他等于工个头人杰克里村的人爱那点个咱们这个头人杰克里村的农村巴拉总这个巴这么多人买人 야트고남바트고자암지고토린제르케게타똥르칼름드브지리달리나초양브처 아리와라샤지메카라 소송크지 이지 돈덕 쳐스기욕 강스기욕 대추 진년 주일 리드가 로링 담비 단가가 참반 디능아 나르진 제치님 그남비 카프른다 넬레 주일 대가 데릉가 능든 고브드그란 차르저타나 로링 담비 단가가 디춘데 지지 망아요치 마르삼 그다가 양데 지크와 요노즈 디츠 담진 이추데 과진치 야다니 레츤디나 고브드시오누가 능든 참주리이나 아단 다스타바스르다가 소브린제르케 레츤디 그요노 참반데 주와요노 레츤디 그르게 냥큰 지마즈감 손우시에나 다치남바게 데스트르냐 노르가스시와탄 산타 다자치 게르그남바게 그르게 탕디 공성 동땅땅더니 공성들라 송비 레반데 조스긴냐니 용나 영랑랑게 초와즈나 초가랑게 그르게 디츠르 베치주자 초이조는가 탈라잉 Kanun Zenzgra, Kato Zenzg, Terma Tabjingiva Mik, the Gayoti number, Zadazg Tangnutin. Yadani Tata, Tirangli Tindi Tambatangbo, Tosonki Jelanga Tambandina Sijil.

0: 위시 쓰고 들었다. 근데 자 동홍 다 마친 거 그렇다 봐. 단 덤어 사자 총 오부다 봐. 단 덤어 좋지네. 단 나록 사자는 군족지나 자사 비진다 봐. 상해 동치다 봐. 시엔 동치다 봐. 그러다 시송 반났다 봐. 단 덤어 그냥 지 로직 아 안타된 봐. 단 늦진구 군디치니. 단 늦었잖아요. 시기 지 사근도 찍고 삼루도 못 들크. 그거 다치 나 실로가 다 입고 존재를 틀 손아 나 빈천치도 못 그랬었어요 나 내가 빈천 많아지고 있다 내가 지금 나 회차하는 그 힘 어떻게 누구 회차 많아서 힘 주는 거지 회인이 그 얘기가 뭐냐면 다 안에서 통통 매니 통통 듣고 매누 그 회차 많아서 그치 안이요 그 회인 조지나 아직니 그 로지 예수 검시 다니다 치르즈나 머리끈 렌즈 냠니 다니다 머리가 머리 산이라 산이 그걸 그 차콘 수수고 배지 더가다 히브즈나 죽고 쳇버 단도 소마다 아진시 담들다 대체리 소나 더가 머체가 치르즈나다 도중 그 주는 지치라 희자 통자 치 지치 당을 적당히 리슨 다 딘탕근나니 차롱 송주 그 쇼가다시 그 팬토 니젠즈군 디좀 쓴거 너도 전진아요 침독성하고 남진도 지금 다이어리 능거 공성 급디 쳐내다 고르고 보우듯이 쳐내서 다라니 침독성이라 길긴생이 산다니 당연히 그냥 지금 답디즈가 말하시노 짐승 너도 혼디
1: 아담을 아리비 종기를 통을 크게인 덩굴
2: 그저는 농기 정비 참을 아스글름 제살릉
3: 야스르든가 선클란치나바 공이 데른가 로송키제샬랑가 참반 더질이달이니 근 카우츠랑다가추 다튼가 야르는가 디출드 조르시데 치르나 야르근는가 공성디 디출 위추시에 튼가 탈라 아른가 냠뇽 응이 자르즈 카탕니 아다 회트나랑신스나 축 더니 리바스톤이 온다. 더그 코니 예르쿠르 존진 조군우르 게완답 샤팟 저르저크탄니 다 심친 탐실 예르쿠르 존진 조구 기가 마숭나다 암녀브자즈 머르크 녀집스 마초쿠스네 첸 따탄 토카니 이나마르 이나영 아초다르크 엔칸라 강츠므 기직 사르곰 바코니 야르마란 조구니 낭츤다 몽 요카 디다나 안조노즈 기나 다데 치기 송난 즈크 디 뉴주 타카모리 타그초 타마치가 소나디 고르크부터 담증기고니 아다 랑랑 그냥지 소브제라젤라 렌제 세망이 제다 쳇스기 요크 대한 크르가 냠용랑 증기 카브다스기 노터 다니 이타간나 거 주다 튼가 야는 거캄다 조인지나 랑가 침창나 토니 소브자가 르글음라 게르긴가 스타르토 고요다니 토리 랑가 하마라 침창가나 톤동나 이나 다 하마가 니게 보세미고니 월리달이 지금 냠친다 고년란다 모용 티난 르크스고 이나 조주 카파타도 뭐 강라 강츠 타주라 되게 크르가 나톤다 답수그라던 접튼 강라 강츠 고니 이달이니 시고노 마토 고양디 지금 망송나 다기르그나 바그셰코노 에르그능 란다 모스기 콘승가 티츠라랑아 유니브 다팅 시라샤이 추용나 다지 심능아 마크니 다 카프르디능 안 톰송아 다송 지금 셴누 리누 지와드나 탐지고 지 얌츤스글고다오니 다르마마글 샤이터인 도스티 담문제르트고 얌츤송 지 요크세코노 도조용시기 아른가 침승가능 니브다가니르 도톰송어 고사리타가다 달고닌당 냠친나 수카다 다르드 강라 강츠므가 티난 지그누 로닌라 수칸다 요추 로닌 지갑티노라 코이차시가 티노터랑가 지 로뇽라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당가로니 라초나 달호충 기기 지마스키 다베트 다 호충 좀바게 기기 응근게 크리 다 달루니스토니 특다한데 마는 네 다물 심치 좋죠 군이도 무스키 되게 그거 다 로니 루르 기치 메트가 다 로트시니 디니존이 다 호충 좀바게 기기 응그트트니 소마모 부즈가시니 카텔리 다 통통즈지마 다 통르크탐 너무 잠시지 바연 튼르 아든 드니 마라물 마 마고고고 그트로서 말해요나 단 호트 지저라 토른 바인 지저라 토른 바인 그토니 다른 게 정누가 치생드가 하테 기치세 라니가 하테 지저기 치세토 마튼 마튼 그토니 다 다른 게 오케이 그 호트 그게 다 따버던 게 우이 저저 틀리 로마 문용 아직 지선 일이 오늘 대가랑가 다 터뜩거더니 다 터터 다 안아치긴 제리 오늘 나치긴 국경에서 다른 로 초점 바다 죽고 혼나는 바 죽고 둔다는 바 그 기긴게 터터 제리 다 노래 자치 더 기치고 소 터터 나치긴 제리 아 다 그마저 진이 생각을 할때 딱이 겐그 다 논논논이 장군이 실이 로마가 니는 그 주고 다 호트셋을 더 제리티게 용을 쓰게 용나 딱 한 호텔 사라치 저라터 바이크 이코나 달루르 자츠던 기치가 딱 터트 나치 정도 제대로 로미 루카토 테니 마츠나 마츠나 달 허퍼트 케이크 기게 즈기나치 사르종 아주 사라마 아야치 너무 지금 쿠케시 니타와 메크 다 오케이 그 기게 나 카틀레타 치 사르종 좀 자주 지나마 너무 치가다 테니메는 마스타 타치 뇽니 치뇽니 라타키 타르그탄 자이탄 라트젠바 타드나 사르종 아주 사메니 너무 스티나 니통 니에트크 다와 동문는데 중국성 치로수 등급 말아 이 차기 용대 또이 오케이 그 기겐거 하트 사르그 사르종 좀 자주 주게스니 이 차 너무 말아 게데트 다와 동문는가 다통이 사르종 이 중국 구사미 다통이 중국성 체고 언제 사크고 총 hondong, tundong ki gige, pechang adja, tumuzga ta tatungi tungo gi lochin ki gige kazambunga, pechang nyanyi ramazga, ka tatungi kaga ta lochin la, tiki nantun tsugu, ta kegi lantzen tsezi, taro jami, digi maashti tukta wa jami kira, ta kegi lantzen tsezi, nyongwa, тонтни жа жа жа жүрсе гүндүг кегилан тежи тадыри та гигина багым ханса тежи гүшүн тотчу тому инри теги түни талуг дава дымбаның ата та нис чумы мыр зота чемуг рудри де той та дава дымбаг тиванганы тива жекөндө та дерим барамы урба жи гүшүн марын жарын ба тууну аксын та рын ба тууну амалуг лочожун баг гиген жаран их тасыра цүнүг лочорун ба диге та пече домби жа диге жаран ачыс ча лок ба тумузга та нерсен гын ка сажо дынташкин сажо дынта деген ка тотуну та ди тумуги лочинг гиге казын ба гын мачга хаца гын ка та ка гансын цайж тун жири та ка гын та бир гыз отте саран диге тутеп лакани маа жонлуг тун жири кейн стал хыпыр та та начу диге зина тал хот шетэ дэ чижэр кугэ хот шетэ дэ гугэндэ тэн катэ дэ тэн та гигэн хонгэ та тэн тунян жик тэ вэчэ дэ нахта шетэ рин дэ музы кэгэ чэнэ тал ут мэн арын ни кэгэ чэ чэли тэн тэни кэрэн ни жунгай ни та гэ мэн тунгэ чэнэ жэнэн гэ та

오마리리리카요노 로컬로 트도고당 오마단도 무스다 인지라 좀그 나한테 그다 길로 그 산츠페리라 두노데 바시 좀 바트 치치노한데 치치 트콘 호츠세테 나무 페라 다 호츠세테 나무 페추그도 좀 탄도지 다 다운은이나 로르 자치터 비치가 아나 치칭가 다 호츠세테도 구데나면 치 당아주 잔자 사크도 존나 아마체 게체랑 텐즈 주시 다 기라와 뭐 파스 그 세토노 피셀로 쳐서 아무 셀로 쳐서 테인저 뜻 다른 게나 고쳐요 그노 다 뜨글라니 하 두기데 다 다르다 같은 때는 이게 아까 좀 보셨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든데 이제 좀다 어떻게 죽은 것 같던가 다 도마시 참이 다 어떻게 했든 산지 그 테니피스 좀 봐도 다 도마 산지 있죠 어때 지금 중에 그게 도착했던 거 남방 먼저 주고 어 다서 도착 그 지름 하나 직접 구나 말베 다 끝나 끝나 띵승 그 도착이 도착나 그 두님 벌 외쳐 봐다나 직접 못 쳐주 너 체치 뜨 가시고 체치 든 발라그니 로미 리슨 그 차친 때 수순이 다 로마인지 나 리카 랜드 타스 띠똥 띠 로미 루카톤 로미 생켄톤 데데 토이 로미 그치니 아그 치세톤 데데 다 도치주 아 리샤 코드기주 어 도모시 쿠치치 덤바는 제치 제파는 탑 키와가 군이케 정체 다 도치 찬루비시니다 아 정체 샤징 샤징이추 도시고 샤징 코드이나는데 나카문고 다 코드 이선 참바이고 링게 코드가 호중은 또 차탱고 다서 마라츠가 라츠 코드이 준당스가 당스 타마 타마 코드이 데인지나요 달흑부터 나타나 기계질기치 그즈그 단데 이특면 흑된데 때니 이특면이 단양두라 양두군 토트이탄노진 리샤코드다 로트코드 호미초루카톤 마테데토 이 달로트코드 나나 컨크리크누 남바 도모유니 네요치지르 이거는 제치 도와크 정디거린 다 호미 정디 아다 호미 정디거린도 또 수요 히오크네 그때 시가치 타주 다 로트이탄노진이 호마그치니 호트뜨거 따뜻한 같은 통력을 호트거 너도 구역금액 기징그 아는 얘기를 하거나 전에 그거 호마 호트인을 하거나 만능사 가수음이니 도모요금액 뜨거 인든다 소요금 다른 아마 호트 가마저 찍는 것이 되어 있다 호마게 기나히 마히나 마히 킹게 드스마즈 산부터 요미니는 어떠시고 제치 탐바다 탐친 준비튼 통 호트 거의 달 호킹글 호트가 뒤치라 유시 고추기 기주 달 호텔라 보르는 기주 달 호컨데 기로용가 제노타르죠 남자 기로용가 호텔도 호중 셴이스죠 딱 기긴다 호마 아니가 기주 호텔 탈무사는 스투다트 딱 기긴가 까마지 찍는 까 기긴가 로노노 로노노 이데 딱 까마지 찍는 니 생각은 까 기긴 군이 이런 게 시대 이런 걸 렌텔이다 되게 자기 기는 거 토토 사와트 지지르 구주 뜻이 다아 튼트로 때 필럭진 드즈무다 무마 호중 그랬던 바이데 또 그랬다 루뇨짱 구거 딱 시긴데 막대이 통다 땅좀 그거 쳇쳇 땅 아나마나 찍 총이니 로마형 팬토니 아 로마형 구긴 찍더니 따르거진 로마들이랑 그랬다 아 까짜 망하시 구기 구다 오그 로마즈긴이나 다 오케시 히메누 그세 팀도 무자 통다 그때나 딱을 호트 쳇 땅도 붙어지나 다 로마 너니 망한 구기 좀 로마 리카 망 로마 까짜 시추고 대소망 아버터 까짜 망 로마 까짜 망하시 그지 로마 구기시기 다홈 다그 첫독 사람 더 고추이 주고서가 다 다른 거 사정 진짜 아름바 동문이 왔음 봐줘 다 배치기게 맞아 너무 즐기는 거 오케이 그게 다른 건데 솔직히 다 계기기나 막 국교 칠화 치즈와 다 너무 즐기나 기게 남바 그래서 있다 나는 또 즐기지 사정 아시토이 마라소니 튼디 메니 다 너무 즐기면 다 다른 거 사정 진짜 내시게 됐다 너무 뜻다 소리 쳇 시트 사람한테 정말 호중 남바이 됐다. 스투다 호클 호트나서 랄랜드 그게 연타 연이 랄랜드 시트인데 구그라 구그디기지나 단다이 저 톤톤스 그런 게 뭐야 그래. 아 로케치 로케 니 로케슨 아 뜨무스 기자니 제대로 톤티기지 살가래. 다땅 아주 따고 그 아주 그 호텔인지 나라다 니톤 예스음 그 다와 고아니 소이 토트 시트 사라글라만 주다. 사라글라스마 기케 자차가 제우터로 치 시트 사라글라마 코트코네 추글 호텔 따고 따중 트슨 뜻이 들어 또다 다중 뜻은 되는 게또 로만 구분지죠. 다 기겐게 니트 니트 어 대주.

0: 안고 좀 전에 니도 니히 자가 고 좀 전투 소리 티차다 다다 티니코 니히 자주 잡던 제다 돈지데 자치우 예멜라 참우 돈지데 고비아 르게라 잡고 요크 티고군 돈지데 자치 무슨 소요크 총리에 대해 약부 요크야
1: re mau ana chinde phege tangor ta so rangi su shokang tangne chi khre go sam
0: ta ta ta so sokhya ti da lkhya ti da ti ton be zo jag go
1: so rung song tum ten sok ka terang ge yingin de chre ona su asha ge
0: so sha ge sa kon so na ga te so de chabu ge shamuz ge che zo zina de chima le sokhya de lkhya de don tsa wa ni ge jipu yaku yore, te yogo te karsa san san de nya te trabu yabu zire.
1: Re nanang cheri yon?
0: Nanang cheri yon.
1: Nanang yonggu chumuzi lanta?
0: Nanang dini tanda tata Beijing katanda jazg tongtua cha jazg lakzo yizhiki katamu te sokhya norhya trabu tabzu len yore. Dini khadzo simda shangwa khadzo yoka tenwi ni dini khadzo yida 년지가 처자지스무스 총재위원들
1: 제 나능 소능 송통 전속 같은 데 용어들 등 베징 그 자즈 그 녀마시가 처자 그 저 냠리 아직니 뜨고 총 잡다 뜻을까
0: 데 타탈은 저라 유리
1: 제 타타이너 키마타테 키 냠리 했다
0: 그거 유리 하
1: 이런 데나식 냠리 예센 또 뭐요
0: 타가 뜨마다
1: 제 타 데른 총집도 심어들
0: 총장은 나 동자 니 작자요 타템리
1: 제 데른 아타 디슬라 니니비리 타 타타인기나 디스 응아르 디스 심그랑 동창 아니 심도무즈 그 송잡던
0: 거야 타 데무즈르티야
1: 제제 타 송시타 여본도 아
0: 좀다 좀다
1: 야야 타 데네 추 데른 걸린 심찬데 당리노 티지시시
0: 어야 야야야 그지 아 데모
1: 야 그초 데모
2: 데모 데모 트라시델레
1: 트라시델레 데른 타 소름 손톱 텐스 코타가 치 던지 쳐서 캐리요요
2: 아 다들 보전들래 있는 당하게 통제 철저 요마 요마게 자 대체 요대대 나게 디긴 통락할 고미 어 옛날에 다다 나게 디긴 통락할 디긴 내나게 잠바대 고요 내나게 잠바대 고제대 다천 조글요 대 내나 잠바대 디긴 잡총대 아나 슬랭라 올레디 슬랭라 올레디 대창거 주니 당연 잡종원은 되나 돼요.
1: 야야 키 밀라셨어.
2: 나 말라 어디도 제스. 아 유수커 난천종 뜻차향 동루종 망소지인.
1: 어 제제 다 추른 게 니는 그 돈진도 똑건데 키 리리로 치면서 거라.
2: 당아 그때 내나 그 레가테 다티 그 제년 강대는 Nitong chukson lo dawa chokpa chikpa chok jen gu chok te nga ki tel nga chor jamne leka leleri. Leleri te nga mandala yin na ta nga mandala yin na o so so la nipa dan yung thang kanyang mipa goni. Tantri re samno re nga lang khor nari. Ten khu cha ti nga mandala yin na ten pa ta chan chok liyo o mle ya ya na nga ki yo ni ma ti. Nga nji tin day to la ta mle chek thop cha ti ओ ngage ta temne lega jangbur ndogur temne lega duksar ndon mate songji nda don ta geja re riso na te ngandale na samno la deji chempo da te ngandale na chongle ba tendi nyamnyo jing ma chempo ngamandale che mai mai de ina ya ta nga ke ni tong chukson lo ta ta ni par la ta nga ke kable de ja so sum be zung we de ne tumte de ta yamo ji thop ti ayna yang ta nyang thang ngaman dhale na seleng ke tiga chonchok khalan dhoti ngaman dhale na te nena champa dhoti ma mangpo ka haa kohkamata ma khashere ima dhoka te tu shari mangpo ma chongro ta thangma rire le ong tu kohwe kohma ngapcho dhukcho sa ta te chongna yamu chongdoro ta ta dhale ina kohma ngapcha dhukcha tongtha sa chongkyo tu nyama chengi ma dhoka ngorkamata teni ngaman dhale na ta ta chala mangpo ngin ndo go na te ngal chachi mi ngin duksa ki chachi mi te tata che chan zo go liyo ti ka khonti tanda chong chong che gam chin tanda chong chong chin che uwa te nang na ta kuma tong tha la thari khor yo tongda la tar koyu tin te

0: 다는 베이징지 디스로 정하인.
1: 아디엘스티 익사른기르.
2: 아디엘스티 익사른기르.
3: 냥크남바 제수데모. 데릉너 셔츠이가 다든비 친이르지 땅 야츠이가 다죽비 치치치. 워츠이가 다죽비 치치인라. 자바상레. 슈니 제치산절렌 찬라님버갑스시. 중국 등 캐나다 이른바 토위 야크브 덴지그당 첨충 짐을 탕선바 제니르니닌 베이징다 디바당 슈니 디제 콩가위 너니라 동덕 동아당 지클랑 월구셰바 디진고바 니프르 도멍제 첨스트르 냠리 소고 나튼탈 삼치르제리시 중국 중앙의 스침은 한큰거 중위 채무 연배당 캐나다 총리 신질당 제치 리튼제 토르므론제 몰리스니지 냠데 짐을랑 곤진시 Shugniti, Chigirgi Tandun. Jakuni Jungo Chilpi were a danger Chabkung such a be Yamli Taija Tamungang Enzin, don't you love Pushebatang? Jakuva danger tung Chumchunga, Jimul Jen Sulusheni, don't Pulsheba. Jakuva danger tung Chumster Chumzin Sugu Chabkunga, Yamli La, Hunumbachini, Jakunita, Saratir Nambi, Tabji Chokpin Javanziper, Rondoshendio. Chungyang Sachamayan Hankung Tung, Shendilpo. 제디부 야크브 덴저부지 젠저유먼나 제무초식

이릉 메하르 산디르 큰거 지니르 10년 적과 달나 이릉 거선진 폐제 시치 양기 년들에 이릉 거제사 더 헤르니 참저르 페비 이르거 종리 자이더 등 제무시바 등 슈그니지 탑진제와 제적더 동제 등 슈그니제 냠리 제제버 흐는지 틀자 죽시 적과 달나 슈그니지 자크니제 로지 등 아르니 칠레 마츠라 르니지 버젠 덴지 사무나 탑지 냠리 제제비 망제 자칭인서 Pece Shichi Yang Deng Jai Dei Daiyul Jie Shugni Jie Jintan Jognir Gi Dunchul Shie Gi Bim Bolkil Deng Sheng Jakni Jie Chapsi Deng Huanjur Nyo Cong Ni Kong Deng Sa Kong Nyamli Suk Chao Kong Ge Temung Shie Ni Lekhtir Shie Bi Gi Ba Yo Ji Nan Ji Den Shugni Jie Di Na Nyamli Jie Tablam Sarwa Do Jie Na Jakni Jie Maung Bi Piji Jie Tabji Gin Ku Yin La Shug Yung Jie Wa Jie Jie Ci Jakni Jie Dan Jig Deng Denjig, Darjiji, Jejig Tuk Tung Tupa Masal, Sakijie, Tendril, Sartan Tuk Tung Tupi, Jakunijie, Kempen Tung Tumbrindul.

0: 야 세댕거 냠큰조 뿐남바 다스타 체적거 년음 던전 선반데 총은 오케레 롱층거 와능 천지 보냐거 타통낸 챙긴 남바치 멘테데 나츠 렌츤데라 센시능 버 르가세시 디나 참더니 로치거 콩레 자키 남신 세르군우가 냥네 무즈긴 체적간 년음 들럭지야 고드기요 디나 뿐남바거 대공 라마 로치거 콩레 자키 남신 세르군우가 글랭 대영 반찬아 문등글럭지 거삼나 나츠 타통킨거 카버릉청 특급된치 드스미거 센드나르가탕 특급
1: Then

0: 야 디나영 쪽부즈 그글마 카프르토요케 체 쪽분디그 카프르 닐렌즈길 왜 쪽부초디모
1: 응 군즈베데모
0: 디모예 디나 쪽무게 대군글엔 쳔데질 데팅알마 루치게 흥레 자키 남슨 세르군우갈양데 사즈갈릭 치크르지
1: 응 군즈베 타마 덕치즈 보니
0: 과친치
1: 오예 그거 가리와즈시나 쪽고
0: 야 저리와 쳐즈우케
1: 레와 감안드즈 Kumu, lama kumu dhuma ga maandu zira alawa tsetinja ga maandu.
0: Hari, ngun tagtag ka lian tsenzga nga chukpur ka ariwa chi go la, nyer chik anyori ariwa tumi chukse go la.
1: Oo, ri ri.
0: Hari, dina chu tsak, chu tsana, chu ayu gamu ziyo se gunu ga kuil ga zhagi ariwa shi ka zhagna, shi tako ayo ka?
1: Nga tsana lulun ziyo chat. Тераз шемки казы тая не лган жок ко
0: я
1: я
0: вей чу демо
1: демо вот два чу ко я
0: демо я тина ᱛᱮ ᱠᱩᱱᱤ ᱞᱟᱢᱟ ᱯᱷᱢᱩ ᱨᱚᱢᱟ ᱜᱮ ᱢᱟᱝᱞᱟᱥ ᱜᱟᱨᱤᱣᱟ ᱪᱷᱤᱣ ᱠᱟᱥᱮᱜ ᱛᱮᱱᱟ ᱧᱮᱱ ᱠᱷᱟᱱ ᱢᱟᱝᱟᱥ ᱠᱟᱭᱟᱝ ᱛᱷᱟᱝ ᱚᱢᱟ ᱜᱮ ᱞᱮᱱ ᱪᱷᱟᱱ ᱟᱨᱤᱣᱟ ᱛᱚᱱ ᱫᱮ ᱛᱟᱝ ᱧᱮ ᱪᱤᱠ ᱟᱨᱤᱣᱟ ᱜᱤᱱᱨᱤᱯ ᱥᱮ ᱱᱟᱢ ᱪᱷᱤᱨ ᱠᱩ ᱠᱟᱛᱤ ᱪᱮᱝ ᱜᱟᱛᱟ ᱪᱚ ᱠᱟᱞᱤᱡ ᱛᱚ ᱜᱩᱛᱟᱝ ᱛᱟ ᱛᱮᱱᱟ ᱪᱚ ᱛᱷᱟᱝ ᱡᱤᱢᱟ ᱜᱮ ᱞᱮᱱ ᱪᱷᱟᱱ ᱱᱟᱝᱟ

0: 왜 톡포 쳐디모
1: 온 고드바 디모
0: 디모이 디나 톡포가 참드니 고드기 요누가 가덴라 상지 초속글랑피 아농타 테르세르고누가 동렌데 사즈갈럭치 커지
1: 어 대충 고드바 동근이 닝케 용악치 커르다연
0: 과진치
1: 인침 지미나가 로아 정부가 망라타 고드 디나와가
0: 아레 알와 정부가 망라치 탕 예즈가리와던다나 아리 티나 탕아 지마글린 체능아 던즘바 체릉아 두 체릉 자키야 알와 정부가 망레즈 가리와 치우케지야 니 크게 센데즈기고
1: 야 까튼치고 까튼치
0: 민테테 나츠린 센데 냠버 가세셰 티나 니컵거디모
1: 야 디모
0: 야 야톡부남바 찬드니 츠미르 가덴라 상지 츠스꾸랑비 알롱타 테르세르고누가 아동렌데 센지낭조

0: 엔치구나 축구쟁이 구하모 지나 레콘 사자기 때문에 나는 좀 화론 사자기 때 나다 부산 주지 말이 봐
1: 저 그거 알아 난 골로 걸어 뭐 나 죽어서 너나 계속 화론 거라고 초로 거라고 장송 많이 갑니다 상친 용기 냠리 만지구나 죽고야 만은 다까지 메크 뭐 가모랑 아니가 더네 된톡 찍거랑 아다네다 아랑기다 골모 스톤스가 구마르고타야
0: 아마 다 쳤음기 다 쳤음기 당일아 능카타나 언사마스리 다시 죽고 지리대
1: 야다 춘조나 마송공아 카퍼즈가다 땅땅지나 하고 나바마리 냐테라 팀메트미 오카
0: 아마 다마즈마니레
1: 망가모
0: 아마 나나체 맹킹그나 카프론트스
1: 어떻다레히 야치치고 트거 든슨
0: 어
1: 젤든 거트
0: 어
1: 든든 데야
2: 강르 콰크나나 장송만듬 린즈르 바그널 숑나 장송만듬 장즈 용캄트나 장송만

저 광풀 싱들린 세는 근데 그렇게 했다가 이제나 어야 왜 너무도 있는데나 근데 그렇게 했다가 공마자 우 챔스 있네 와 이라 저기 있으니 양 하나 어디 혹시 니 찍고 너 하나 어디 혹시 찍드나 근데 다 숫자 근데 빠 있네 그 가와 챙그 찬스 있네 양 도지 근데 어디 하나 찍는 거 오늘이 다시 근데 어디 하나 찍는구나 너 마음 뭐 저 마음 뭐 챔스 있네 마시 미 자청 됐으니 됐더니 너 뜨그락 됨직 건 나시 돈 좀 좀 뭐래라 양 다 하나 들어 같이 있으면 좋고 어떻게 오늘이 같이 있으면 자윈 됐으면 좋가 되는데 너 됐으면 잠나 왔으면 지야지 너 최우냥아 어 그게 다가 이제 성특세라신들이 근데 근데 그 성깔 모인신들이 언정 언냥 왔득특세라신들이 근데 다 잡다 말 운자가 환영 오신들이 중우냥아 크루세라신들이 그다음 같이 크루 찍찍해라 됐더니 된 너무 그 그게 다가 아 아껴랑아 내 그게 다가 너무 그 차치 원이 좀 된다도 모리 대어로 센치글라가니 우주 그게 다가 이제나 나는 그 사서도 섬지나 그쪽 나무 우득 사서 티리때리 응고는 같템지디게 되리 왔다 처음에 흔히 그게 다가 이제나 어야 쳇티즈게 되리 왔다 그게 다가 뿡어내니 뜨가 틀어리 해리 되리 니 값으로 인지나 다셔도 되긴 나셨고 근데 좀 오긴 나셨고 그거 왔으면 좀 아버지 이제 그거 하면 저리 타도 그 무슨 왔으면 좀 아버지 이제 좀 마음 좀 저리 타도 그 모든 난 이렇게 했다가 진짜 돌쪽 털어씩 거세 거들이 똥걸 못 견날지 거세 거들이 진짜 내가 어디 없이 같이 팬 거세들이 어디 그게 다가 도시는 어디 내 나갔다 다시 근데 그게 다가 이제 근데 확실히 탑진이 거들이 너무 그 결 만족 거들이 틀콜 확실히 있던 말 하긴 세 거들이 할 거나 누구 그 잡거라 하긴 세 거들 근데 마찬가지 타도 늦든 거 못 됨지 마찬가지 좀 좀 무시했죠 대나 디카스도 그렇게 다가 이제 하마가 그 노든 주요나라 어떻게 그게 다가 로스 티식 노리 루초가 왜나 그렇게 다가 예 지금 민니가 니 그렇게 다가 이제나 어든 거 찾다면 진짜 콘센사 연치니 니 고샤 이때디 그거 하메 이때디 디아라 이때디 어런 거 그렇게 다가 월머리고 란드 콘준도 도콘다 어런 거 파스기 노트한테 내는데 머리 그 거서 줄이 내는데 머리 그 거다서 보이는데 대나 치가세 근데 왜 내는데 카용 차시는 뭐지 요는지 야다 테랑다 어느 총 테랑 로브잔디 어데 고목거리 역시 하고 놓을까? 내가 안좀 살지다까? 김먹는 거 참기 집이 토다 빼놓을까? 최선 놓긴 다시 못해 놓을까? 어떻게 쟁가 꽁끄라고 놓을까? 꽁탄 좀 나는 게 깨르게 좀 놓을까? 그래서 매일 근처 쟁가 함고 놓을까? 왜 말한 게 함죽 좀 놓을까? 때로는 딱 부셔는 땅에 니스티나 해니 역고 아직 니스티나 아직 역고 다 때로는 년만 해니 되디 줄기가 년만 해니 다리 어다 죽고 가오가 끊하고 줄고 가져가 끊하고 어제 친구 먹고 토요일에 하는 하고 그래서 뭐 좀이 흐트 놓나고 이 잡고 그네 가져 끊들라고 기타 카라자고 짱구 놓나고 스탄도와 자가 못 놓나고 기라탐 그 카르후이라고 자식 차차근 고도 우자이라고 진입제 공이 흩뜸시다고 기타제 공이 흩뜨기가고 주탄도로 마치가고 이제 가자로 마치마고 이달이 아 단도무 그 그렇게 했다가 한번 봐라 큰 건데 너 또 혼자 그렇게 했다가 그런 거 와다 그건 또나 뒤 차치 마트서 지르비 다 머리 좀 봐라 그렇게 했다가 좀 하면 이제 채모 머리 응압 증압 뜨고 그 밑에 그렇게 다 숨 그렇게 구글링이 시작한 아들이 끊었지 들이랑 또 빠이 주고 나 그니 그 연든 아 그게 다 쌈도 그 꼬스트면 먹히라 나른 거 산이 떴던 바이 손도 못 해줘 야 때는 오무지 있는 게 인지나라 내 잡군 독자도 기대디 언디 그게 다 그냥 그게 괜찮성이 다니 야 딱 그게 다 그냥 가야만 좋으나 응아 오무도 또 혼자 때는 그냥 뭐 해디 그게 그냥 뭐 해디 주할 거면 좀 빼나 기스탄 거면 놓고 기스탄 거 시간 초대라고 설 거면 좀 빼나 좀 스타트 거면 놓고 스타트 거 아무 찍게 해라고 저다 하면 카드 줘는 게 있고 저시 무자마 치는 게 있고 어야 기타도 또 혼자 죽을게 다가 꼭 가고 그거하고 그리고 카르죠 그거하고 어 죽을게 시중 다가 등이고 중앙지도 와근 점이고 죽하야 날도 잡는 두고 어느 게인고 저 단순 하는 거 잡는 두고 어느 게인고 저선 하는 거 잡는 구 어느 게인지 됐더니 이제 강한 죽고 너무 요네 야 뒤에로 튼치 글라카니 어서 워크 그게 다가 미우 그 좀 땜지 글라한테 또 혼자 인지나 카스탄 때랑아 역시 다 와다 자와 건나 못이게 세고네 우리 카니시나 맨행스 너무 세고 요네랬잖아 디라카니 다가쇼 그게 다가 인지나 어쩌 벤신 에르트는 치치 잠튼 죽거라 우쇼도 못 갔다 못 쓰는 지월라 막고나 죽고 지월끔 마치나 죽거라 죽하던 거 빠치드게 지디 어쩌 그게 다 고아 카트가 나타 이도다 고동 깨치 코스타 이도다 오늘도 그게 다 그냥 이 진짜 거르고 오다 그나 진짜 거 구오다 아니 그럼 내 저 터샤서 이오다 나도 니 동범 미지 이오다 그 전는 괜찮아 그게 다 벤신 동도 좀 지나라 왜 카와 그리 좀 그 너 그게 다 괜찮아 무슨 부와스 석그세라지 그거 남치 특근된다 능고리 자고 거사지 제도 자고 서사지 언더 그게 선아 그게 새로 새끈 납다 젠지 너나 처처 못 붙어 마 젠지 성게 제끈 처 젠지 고노 단추 난 어떻게 젠지 고노 공녀다 니건 처스 비키는 고노 디사비 니건 국 공키는 고노 나지라 마 치고를 담고 젠지 고노 엔 고마 그 익송이 젠지 고노 메뚜고 포기 살까 고노 그제 니 극도 와 고노 고토고 원 반주 고노 고노 나 제토고 원 처드 고노 고노 성극 좀 본 고노 고노 고노 나 상들 마루 스케 고노 고노 특거 처 반 담는 니 만다로 특거 처 바 캐크 메롱 나로 송구 처 바 접지 고노 원다 메트고 복이 사까 이제고 그전이 그때도 와 이제고 근데 내가 뭐지 그 똑이 상아 했고 속 맞을 것은 왜 나요 가죠 등이 때는 살고 착세스도 임고 그모 너 저 세마양다 임고 그모 대도 댐 총가 같이 다가 어라 꽝 그릇 그 하나 되나 왜 총 모두가 때리잖아 이 값을 그렇게 다가 원란도 꾼고는데 저기 차치인 데르니 어쩐 데 그렇게 다가 머리 끝 앞서 어쩐
디해치네요 죽게

0: 다가 따로는가 개인나 죽고 네 상고 가서 소나 양대 그렇게 따가 이제 닝인지가 소나라 어시 그렇게 따가 란데 증이 개르근데 증이 란데 군인 죽고는 또 혼다 막 군군 앞샤요까 샤크이 건나 하모까 그마 제크모까 디마자 건모까 디어튼 찌글라까닝 하는 거 산이 따와서가 좀 지나 대런 그렇게 따가 특성진 그치 리자양 풀만 풀 그룹이 대런 그렇게 따가 이런 특성 그거 막 동는 지기 거는 지나 좋아서 그건 해나요나 제대로 통신서 막 써와 있고야 기능 바꾼 걸 군주 거 생기 이제 끈 쳐졌고 대런 더 제가 그렇게 따가 기 합성하고 그 뭐야 책거 찍 쓰고 오지 그때서 선거 쳐거 찍 쓰고 오지 맙성 오민 거 찍 쓰고 긴 도르 따가 원거 찍 쓰고 오지 괜히 그렇게 머리 그 잼바 듣고 뭐야 딱살 듣고 똑같아 보신고 근데 지금 비 통나서 보신고 동무지 권이 소나 따위 니가 되저는데 냄비 나라 년저리 근데 정한 바 녀석 너랜다 고동한 바 정아 너리 좀 고왕에 비장 금도 찍 그랜다 시구리 깜비 니 똑같이 찍 그리 근데 녀럽 지리 휘름 맞아 니네 지리 휘는다다 어제 너도 군대 삼부지 승진이 성공한 너도 진짜 사람 갖고 거가 뜨나 그게 다가 워크 클래스 해 준다 또 군대 또 다른 게 이런 게 그렇게 다가 하면 영미가 아직 그게 희석 그게 다가 나한테 좀 느긴지나 내도 후마지나 단지 커요 거 된다 치사 저거 거 남 뒤산 되는 거 기침 통 같은 이런 무치 벌다 하고 자라나 맞긴 차고 있다 욕서 거다 너도 군대 어다 워카와 그리 정도지나 나자스 그게 다가 어디 칼라코 군이 이게 뭐 정말 따이나 도트 제가 녀지 오늘 너무 좀 제가 그 카요 오늘 해라 아 단도 그게 따가 이제나 그럼 머리긴데 또 군데 아따 거의 가서 나서기 고동 길지 하자기 아름아지 두즈가 이제나 세만진지 틀거 이제나 근데 샘진 그 그게 따가 틀거 이제나 여름진 그 두즈가 이제나 지대지 미 그게 따가 가우신 냄트 이고 담비 제자 틀이고 어제 때나 그게 따가 워커 괜찮아도 또 군디 라카나 망아리 셋지 오늘이 다 가서도 좀 지나는 거 그게 두두 그게 따가 이제나 담신 마음 셋고 좀 진단다 또 뭐지 내 그렇게 따가 잡고 그게 따가 응 할거나 응 그렇게 잡고 그래야지 이거 지지타도 내가 말든 숨글세지도 요늘이 야도 또 그때 그렇게 따가 이제 투둥 그 토나 그게 따가 이제 그거 오늘이 근데 내 저거 염두기 쩍쩍 해라서 이제 우둥 그 토나 똥 그거 오늘이 성적 땜 받아 왔다 이제 야 뒤치 똥 말아 찍어 놓은 것이 오늘이 니 국도 다 히스터 지내 있는 것이 오늘이 국민 노래 차 듣는 것이 오늘이 내 그렇게 따가 왜 신동 빛 땜질 오늘이 왜 튼튼 로 빛 땜질 오늘이 이제 튼튼 로던 거 공화 털근 지금 인생 오늘이 땀 찍혀 공화 끼근 지금 인생 오늘이 디논지 세르크 팔로 먹겠지 지기너리 오덴 데도 군디라카나 워크 그르게타가 녀 기르니다카나 마리 오너리 랑아리 오너리 디토 그르게타가 이니나 데 생리 입츠르게 젠찬다 지 뇽나샤가 세고너 지금 고란다 지 치나샤가 세고너리 데라 그게 생리 입츠르게 젠찬다 미우랑 그 피적 그린데 메너 그 마리 디서드 토너리지나 디근 조지 그게 네세라 세너리 디근 후카노타가 지데더니 어 죽세 장운데 어 젠찬다 또 군데 요나 그게 딱 뜻을 했지 근데 뭐 니와 오너리 디해치니 어떻게 니들 이름 붙이 니들 인자 그게 딱 기사인지 됐더니 딱 지키 그만 군지 타도 머리 좀 박아서 당아 통이 달라 테리 군지 타도 너 그게 딱 머리 그게 딱 차치라 요는 맞아 너 그게 딱 아름 머리 그 잔도 군데 너 뭐 차치 요 그세 주 따뜻만이 따뜻한 거랑 아리 무시네 따 멍아리 무시네 여러 아리 못되네 까짜 먹나 찬조고도 지 그 빠르나 찬조고도 지 지들 왜 가와 군지 중앙에 내 차면이 시가 꼭 가면이 아자 하마 왔음고 시가 내 차면이 시 땅을 듣음고 어영아 꼭 가면이 저기 대박 그만 듣으세요.
1: 오리고 따따이나 대롱 뚜르거츠응거 추르고 타랑코르사 함멧자나거 참중서랑코르사 울콘칭거 도미흐탐샤사 허르즈그니기 세흐다사 뚜토크냠츠르건드 정동츠거허사 마크르나르르데브즘 르드그조리입츠사 얀체거 다르니르커르커 르타오 초맹옴저즈요노 흐서르느거 차그다나브지그저즈요노 디테롱 타가 차호르 므그젤레 타가 샤바가보 상가타미 땅안 좀이온데 디한체크 샨듬 기르겐 남밤 손나 야르랑나가 남시과르카냐니 마르다나 사그지흐친 코르냐니 삼도 칭가마니 캄밤난다 자야르 조거 가자하사 디체츠 타르모르요르사 어디 소칭가 함니 카루난다 토마리옹거 레왑샤사 디체츠 다치르드그저시 머나글랩친 타그다가타 디한치크 타통 타르지람거 승모알한지 용라 지익지크터 삼접자시 데럭저 제조테나 야테나 테랑 젠다르모 밥쇼그즈 답적다시크 이스접쇼그즈크 울 므르크 장구탕 찰크 타가 런통거탕거치 숄 지네이나 당아 카히미드갸르구즈네다 쿠키미르글림바 누르네다 지이나양 ndakapsa piska chazre tisava pi charvaz ga tang psha khlo chaga namsa choz yo ko ni mumon de wa sagji lens yo so ur tang ga tigum ye cha tire ya tarka ka ye cha ka bre ya ndi tang ga ta ga ni mar ji jur ji da di ni kap ji ka ba i da di chi shan na yin na ཨོ་ལ་མར་ཀ་བྱང་གུ་ཟེ་གོ་ནོན་དེ་ཆུ་མུ་ཟ་གང་གི་ངོ་ཟ་གི་ཡོ་བ་ཅེ་དེ་ཏག་ཏག་ན་ང་མུ་རང་གང་ལམ་ཤ་མུ་རང་གང་ཨ་ཏག་ཨ་པོ་ཅེ་པོ་ཡོ་ཀ་རང་གང་ཏག་ཡམ་ཆོ་ཐུག་ཏེ་ཀབ་ཏེ་ང་ཚུ་མར་གང་དེ་ཏག་ཆུ་ཟ་གོ་ཅེ་ཡོ་ནར་བྱེ་དེ་ར་ཅམ་ན་ཅུ་ཀ་ཟེ་ཅེ་ཟ་ད་ཚར་ཟེ་ཅེ་ཟ་གང་ན་ཏག་ཇལམ 우리 람즈단 도무즈 지흩다베데고 지다디 나츠 머르급 장군도 소치 캡스치고다가 녀무메디다디 꿈독민란다에 코니 뜻득도무즈 통거요고 삼치고 나르타와 니처즈요고 나르타과 삼처즈요고야 야티 토닝이 테랑 쳐즈레지디 뜨가 마르지 쇼르즈기 캄니 크바지다디 나카차 쳐즈샤지 요브지나 Сем конкерка нуух цана ахтам яг цугниг авшан на чугндир галхав жин зэртг дам на нуулатар ниг авжиг на чугндир ни махсан тан мушан на хал мени хир братив жам на хма мен аз гэртан гэвшан на нацу мэргэнди гумбан дэв самлуу тана цупан ди тан самлуу тана таг нацу мэргэнди цуртин гянгаравар говшин ди нанг гян му лук джинни юни таг цупан дэв самлуу тана Мөрген дий тага, что дженга, хчих си тага, мни, ани си взу. Сам син да кони юни тага. Цукван дий тан таг дагони в самлу зубтана. Даг яр цави нанг чуд кухни, ор гын тангар нанг цак кухни. Мацапи дэран карцанг таг жунра пан намба, че намби. В самлу вжих сам чигни тунга, в лурце нехар царнга кода, ранг нгу зунга, хширг туки дума, в сам жиг за тунда. Вов жанди тон цог монди нён цог мнгаз нзум да диона таг нди на на цугаз кун да диони мнёз юна нди чачу чапер ваз ю я тар я чоз ко тонг ю об жина нда хум чен гон пар урун го нан ди тан анзу мо нди гдаб жи ко кун гам ту го нан ди тан анзу мо тар я ян на чму зен ди ев жи ди таг терн кар цан го таг нга су мэр нди нан го таг пар та таг Тавшава кына хшапа хтан шинер, жанкам юн артам мурта шина гэтэг. Нагжун би дэкэг су самлуза тунда. Нга цу тэг, на нга муранган, лам ча муранган а. Ватубжи гударка чарчи гэ йоди, мджу тимира кагар мгзан гэ йоди. Вжандаг мцу нэнда хэгэ, чанаг тум нэнда бтагда йоди гэ тиркэбгэ. Гумба тамши тэ, нга цу юдда дэ он нэзэ янжэ тэрэ. Я яннан дэр джунчун идэди, нда тарпир идэди. Чомуз гондэв дина тэрэн карцандэр сацгызгна дурчилгалан казыв шиона динан яразв нэргэндэг савонди нэнчук амни ямни суронгангэтэр чившэнэ цугваньмари нившэнэ хамньмари ксымшэнэ нэнглар ньмари юна дусурын тэн ёк дидэди вшыгшыгна вшысуни тэг мэрнэ глэпчэнди ёкура юна Дэйнэн нэ тэрэн карцан хпамжур кэ тэнгэв самлуу тэн нэн дэвти нэ дэб джанжир тунжир кэрэн тэн чанзэ ёу нэ Жэнгэ мэргэнди тэнэ вахсэм гэрэнгэ ма нам кэг тэнгэ тугма Дэй тэн нэ бзун дэдэ дэй ча чу тэн ча лэг гэмцэн ла цук ба тэг Тэнэг дэй чэ кэ тэг хчэв шэм о нэрэ мар тук би Рунгэ кэ кун бэн дэй тэн Зарцэ зэм музэ кэ тэнгэв шам нэ ямэн нэ хам ко гэ зэн Я то я на хабсан гово чака, рынчин гохсир чака, так. Вшин чуков шария, вширабка гнирия. Нга цу мргнди, а мне ямне гарнган гох, что динга кумбанда. Замлан кулашу, вшам тун тамче гохтанга. Хчихси так, тарпер вшет гона. Че нам басу так. Джамна йони кару зенгирив самгу. Тагна йони нганча зенгирив самгу. Нганна йони ливша зенгирив самгу. Чиг тасогон да мабге кангар семах чиг нзэнгэ мэн бур хокэг нанг чиг дэжэ Кэвкаджэн нигаг чиг чэ тэггун бай нигаг чиг мтуэшэг ёзэн чиг Яадди хан чиг чэзу рэб зэдэ Дэг кэргэ хширца айдэдэ Нга цу мэргэнди дэг тунзэнда яра Тэрпэр ахтанго на Уэл мэргэ нанг на Нэ тэгнэ гэнэг рэг мамнюн дэ тэгрэн нага гуцу дэн на Нагжун кэлли ва мэнгэрэг дур джэ зэ Nga tsu taga go gata nga yinna yang chukku, wakilza sam gata nga yinna yang chukku, tonzi zgata nga tqbshag dadi taga, pshawa zg dhub dadi, kenli zg nir dadi njogo nondi, cha chu tanga gimtsan gzabjal la chukpa, 咱们个一直说说呢

야, 라드신 담제 형님이 나 청우시 쪽서 제초 정마 내모이나 서시 담비 원조로 몬다근 저크크 전이 다양초 정마가 초 담마가 누게 히르크 세라 청청 어때 전은 워클라 롱튼제 나 청스비가 칠 타통 렌스 능리 한던 좀송 나이나 렌스 능근 돈슨바 아친 너 초인

자킴 혼든 시와 당냠드 영아 야디나 디른 거자 바승님이나 총스피가 쓸 타통린 친다그나 아직은 하신다 두부 총총처럼 좋게 드긴질 그 참바당 티바 가르치 그 참바 르비 가르쿵 그 참바지 참바 정어슴 거득시 요래 디나 디른 거 좋게 드긴질 그 참바 정문다그나 총로스클롱청가 런스크능니 영체다 두부 총총처 아야는 그 공승 그 럭시서 거득시 요노게 실은 해문지나 토머 도르지마 총총 도르시 초치급 능노그 걸레잉 아우 시총서고 노랭 해몬더라 데문 다른 두바 총총 단스나 화등 능노그 나의 상총세니 동는 해모시 거득시 이어라 티파 가치크 참바 총문더그 능아 아직 두부 총총 초라 얼음와 키친 모자타그 준티제 담질지기당 딜리신나 실릉가 멍출라 담질리 총아등 네초세니 담질지잉 두부 총총 초라 냠출리 예조 자득시 요래 르비 카르쿵가 참바 총문더그 능아 두부 총총 초라 징끄당 처끄르 가라마세니 르바더비 좋아신 좋아당 뜨거 한치니 잉 참르가 징히가 희시고니 동리 잡바당 젠라 드그물 쉐바나 참글제 샤츠지 인세니 희샤 통신 모초샤제엔 대간치니 데른 조게 드긴지르 그 참바 정문 드그능니 아릉게 알릉근 젠통몬바암 양나 티바가치가 참바 정문데그능니 니체르 가야능게 공성게 스카바 아릉게스티노글 하시가 로티비난자게 양나 간바남치 응그니 고노게 응그징게 스탐질이난자게 스탐쿠이난자게 셰파이난자게 쳔라릉니치 아브숑노게 히브샤타 쪼보 총총처럼 냠질르 샹드나 가르신들린슨 타통근게 가브릉정 득거든치그득슴니르가슴든 아릉아등 득거든치그득슴니르가슴든 찌끄클름라 페퍼갈스시 린슨드근 돈슴바 아지 노르소근 가르신들 쪼보 총총체이 가파라그이르

0: 샵직 알아래
1: 젠 게르겐 빠진 알아래
0: 능 허리 튼튼 알아래
1: 족보 천사터 제초 나초시비 같은 렌즈죠 조기 드린제자 참플시니 알아가가 다드자 센저러워 가스셔
2: 야 나충 주부서 디나 다스타양 쇼데릉가 나충 시비르가 칠 타통 렌슨드가 참바 땅부 조기 드긴저가 나시기 조열 레 조기 드긴저가 참바 충문데 인지나 주부 충충 초가 걸릉 끈전 통음 사거스트고 충충 즈레라 게데 데릉 자바슨 닝가 렌슨 타통드가 카프르가 스글름질리다 땅이 아릉가 릉 끈전 통음 지지리 자득시어 큰가 주부 충충 요나 디 다스타니트 디츠 담슨셰도라 렌슨 타통 강망아 카프르땅 용주 아치그레와인 렌슨 타통 큰가 카프릉 정 특거든 지득슴 니르가 섬든 나릉아땅 특거든 지득슴 니르가 섬든 트기노 주부 충충 청마가 일라사우이리 송요라 야 디나 데릉 조기 드긴저가 삼바 청문다가는가 토머 조보 청청 속에 아야는 그 공승 그 럭치에서 고득시요노가 실라 동무인지나 토브리지마 청청 도르시 초르치급 능노가 갈라잉 아우 시청설거노 랭해문데인 나초 청마가 냠게 랭데 로뇽 당식시야

야나 청원 두부처 대릉 조기 증인들과 참바 청원다기 농아 공리 애초 성막의 냠기 법리지마 청청어 놀지 소식급 농노가 걸레영 아우 시 청설근어랭 해문데 영어 통식시 노래라 두부 청청지 전화영 조기 증인들과 참바 청원다질리다 등이 린슨 타통거 값스 린슨 타통거 글름니 아정가 능가근전 통원밤 영나 영 디슈가 가슈가 요니 디슈가 섭중 예고니 메아 유칸거 두보 총총초 니타거

야나청 지적서디나 신이가 수 못했대던 거 나충시필 가출 타성린슨더그 참박 니와 티바가치끄는 하식 조열 레티바가치 그 참바 청원도 인지나 조보 청청서가 담 파시기 타근 젠통 원사가 뜨고 청청들라 대릉 린슨 타통가 시글음나 아릉기 니처스티노글 하시아그 호이티브당 영나 어간바르크 응글리 고너게 담질뜨가 조보 청청서 냠질레지들이 자득시에 큰거 조보 청청요나 린슨 타통가 시글음나 카프당 용르가르세시 린슨 타통 큰거 카프랑 정뜨거든치 득스미니 이르거 섬든나르가당 뜨거든치 득스미니 이르거 섬든 뜨인 레드칸치니 담질 스티그바인나 마레 담코이땅 셰파 어종 감츠르 카클라스과 강롱이나 주가 조보정정츠 카프라그비 쇼르드 아직은다니 어르무와 기진 모자터그 윤디그 담질 조보정정츠 당잡을 로나 윤디인디 담질 치즈욕 뜨그타게 담질즈가 통통즈셔줘일 디슈가 좋아요 큰거 조보 청청아율 닌당잡나 조보 청청치천나잉 아침 노르서 당 잡으래 남진더 로무르 년지래 가와당 더 간신이 다른 로무슈가 포부중세 큰거 조보 청청라 망아지게 요지래라 능르 기스 아야 능그 디츠는 든다미다 당이다 릉그 가슈그란 디 탈라 손은 세컨 디슈가 중화 세컨 그 조보 총총 망아스기 요지렌득 야 티나 로모와 키진 모자트그 윤티그 담질라 좋아요 큰 그 조보 총총 성마그 나와스도 라지뉴고 모자트는 잠는 것등 친 현적 젠지 고르무가 키진 그래라 디마세크 콩인지나 멍촌남라 치 차지여비 어르모와가 문하식 정리 잔능가 자급 소소가 드마남지 드마라 호소가 어르용담바 치 멍힌지나 모자타가 잠치리 뜻이르고 모자타 로어 체크스당니 요르블랑타 콩나 어르미 타지 라시렐 뜻이리 직송나리 모자타는 한니 니흐튼 메이드 고로잉그 쳇드 스크 총아인라 요르블은 흉등 잉나 조아미르 흐치라토비 흐스은음제 니트브시기장 인다세르고가 어르무 계진 멍히라 총티니 한치그 히르브다유바리 언정 모자타등 자버리 현직그 잔칸 미트름 바로아시 잉 흔든 용아리 어젠트는 모자탈라 어로미탈 히르브가와는 공일 람던 주키와 등 사마 사키와 진드 산키스 드뷰 바식이 인드 세르고가 실로 시기등 앞치 아틀로레 모자탄은 어로미 제컴시 적비 살 첩을 세고노 근인드니 시크 총흥 아파는 문남지 기생 끌위 보정근은 그 어로무 칸시그릴 모자탁은 자치 곰츠른 조희와니송 공기 치영덕비 아파그 다 쿠 아치 틀스노그 어로잉 남 호툴히와리 닌시글라 아파그 모자타그 아양스타그 등에스당드 파추 츠르크그 아양스타그 망하스그 티오노 오르기 당토

0: 이후여
1: 이후는 총량 다섯 살롱숑위 종치르식인다. 중국 조선제 응시인지기니 등을들니 잠릉가 총돈제 파릉글 소르탑. 시티부주제 시진핑기 이후여 폐지라 특크르 전부능상 저증더 시글리능급 이후를 도시부 탕멍폐미 이후여 폐지냠용수고듬 등 차들등. 다루다제벌 시티부주제 시진핑기 인접등가체능대 이후엽 해지제 냠용 마르비 쇼고듬 예보 등 외출 예보 세기 시 난지단 제집 주지단 등 이후엽 총속 저거 총무라 전부 통바 등 돈리 전부 정리 이후엽 해지 냠용 접요정 너는 예로법 등 스탠니 종콩 환주로 해지 동위 점지 도비 러글은 시그리 다스타 롱이 장구 중앙반 고삼흥 이후 해지제 냠용 쇼고듬 등 외출 예보 시대 산이 거기 선지 따와 영등 즉바 등 럭터셰바 아릉소수 동이 등 등비 비세토비 폐지제 람버 최십셰바 제용 폐지제 제용라 마르비 잠득 럭보 즈바 등 냠지셰버 즙튼제 도닝 개친된 사른지르 냠죽리 청터 사른지르데 이우여 폐지 냠용가 로르군제 바시바도니 지 니르스민 레 등부데 예르법 등스더니 종콩 환주르 폐지 최십셰바 시바 등 이후에 총속 총의 총들 년들을 돈지사르와 나가 동식을 돈바당 장용지 가르마리 진굴 사르와리 총들은 돈지요. 이후에 니르슬링원반은 예루법 당시당비 폐지제 단측인 저정거 외지단이비 이후나 단숨스밀라 얌투르영 머스댄 펑콩 만등와당 돈리 냠신인 멍멍 사뇽거 존이는 흑지 아닌디 루 야측 가히랑 진의 성위 샤프 가라지위 총리르제 소진돌 디르브 공미 로르브 던지비 딘지거드 이우여 멍츠구지 지지르 곤질 스지지 글치고 랑글랑 샹름제 총라지 돈인더지기 니지게 잔니르 이우이 멍츠구제 총수구 총위 뇨총 폐지 동위 레버스 전족시대 총속 총위 총무라 군제비 지특자대 산이제 총돈 리르 소임비 종콩 폐지제 라워돌 디르브 니르치비 딩굴 중군 잠릉 총돈 산직능식바 등스더니 슈그지니 중구 총속 예치 총무르식 버 졸름시와 등 슈고 젠식니 예라치 설총 켈리 직지니 틀능 제능거 총무르식 이후에 총속 총위 총무라 흥아르 슝마뉴위 고르급 등 잔송라찰 大陆陆协比拉特比从清末王书化一高的人左次吞自己从这个故事上买特的能恨的措施从万古通比高斯你通你立的这你比单这个的这经的是个立的万你怎么立心没比龙腾的习近平一无人都是不能玩陪各部的地从古西马特比也了其从顿冲着着干克尔为从米清克库拉亚实习
2: 这正德是个内能各部龙腾习近平能二季是义务热腾这几个了都是不能玩陪不行你的呢空气这正总控陪计了是大是不是比给空该清晰的劲儿而总重印咱们能见等这里为老金出了这是的蓝西个多了给别谈的龙腾习近平给通控这个银子能温室都不没比擦克了些给也进展出你把这次的动画节的咱们用这通控等从这为就更了些的
1: 占据了这本的同本的写头鸡蛋。以后三年里的电咱们用这种的话动了没。这里面中空面呢大家去中间写的动能真从这个当边。光这个白月南这趟话里面冷的了口路你动给你这不从啊还里面我以后我会设计。核心面呢也去从这个从为人从这个给把当我空隙比了个坑子吧。 从我设计建筑都能是一件三字的事的过来是为国主的这套能人格的事的谁有没过呢人们的老中人家这个你从为太个的设计的话等从我这个特别的事的还有一个所中人家来的你王淑华已经让你这些说

0: 위임 피지절 남바사르와 르진치 메프르크도기
1: 니에체르 중공 중앙 등 예슬 지첩 큰기 디르비 서비스 속리 돈라 흐눔비 고르디아 삼체르 화니담 삼체르 리단돈 지속 리돈나 등등 야크브 리돈제 접차 개친식 인상 등기 연령 세중 등 야크브 연령 렌즈 등 제와 요바 등 지속 참튼 단흥 등 멍멍 데르실 감증 등 렐와요 디르브 서비스 지속 리돈나 흐눔제나 시진핑의 대륙 서비 중국 대치제 지속랑리제 공바 접둔된 전제 타충등 등거 조치니 흡아 등 급니 흡이 성중진 조람슝거 공둔 르흐드르 등섭등 중의 성중진 조 통주비 고직 돈춘 남무셰바 지속 레든 고르제 제집수제 시진핑의 지실 가이친 슈고 용니 르글은 타르신등 등기 지속 레든라 슈고 용니 고칠샤제 타충등 데르 흐놈바 멍멍 대버른 전제 타충시니 디르브 서비 땅가 멍속 람슈글라 예거부르 쥐기 디르브 서비 펀초 냠뇽 젠총 땅 폐지스 동아 땅 냠쩐 냠지 냠슈르 지제 지속 지총 람리 티송 더 동아 로르튼 디르므르지 중국 개치제 지속 랑리제 지속 지총 람르 쥐기 디르브 서비 지속 레톤 피슬 토비 폐지라 간들 동아 땅 파니 토비 지총라 때니 피슬 토비 폐지 땅 체슬 토비 렌즈가 Gemtsin dambi nyamgil lah gandai tungwa. Tengteng yakub jia leetun chun chenbur siyabshi tang gansunga ngalli lagbu shaagi. Samchir li tengi chisuk leetun la ngochil shibbi jigsul lamzul tisung tuk tungwa tang saritir chakung jia teng zikchen la khinhomba. Teng zik ji jirim jichung tang jirim sigang zikchen la nechil shibbar khinhomba. Mengchuk la siyamdag shibbi leetun yagbur jibba. Mengjin gansung la khinhomba sukje tani
0: 能下十不差顿。江门前的人间的恩恩康哥恩恩正，着了起，此年的四年，北京门出坑前木人，杰克杰康学米制作钢村夫妇等，这门在。着了几单顿，中国等杰克的话，宋宋也不等，脾气也不动，这的杰克你这咋话等，脾气克喷等喷了，杰克你这么忙这，他们个连个等样疼。 大陆的中国等接近台积周边的外资人，如今可以录音了。中国学界接近学生年代，不准批评中国等接近这位专制的单人批评主播，感到了动摇。周立基等等，接近各个社会思想等，接近说明，还是从人民这边中国人这边，在接了个人的单位，中国学界提他了，我觉得全部批评有了。
2: 学过年纪，恰是在忙些接触的动画等，而且给你讲这路啊，接了个什么东西，别说，啥不懂的动画，恰空个个别的等，中了很多把这些个，年龄在我很混乱些呢，你空啥话等，老个了冷酷的说，恰空就年龄了很混不，接不得些把等，而且给你这看了些，人家懂年龄，而且切了懂不，而且不就些个，每次了人家别的接受的等你。 忙什么？今天用不着，给不动机。再不是李顿出钱，天就是用得了。可能是你，而你们这些小忙人里，哪个能打给？多了钱难接单顿。中介叫我忙亲戚，这个抵抗小马等，咱们听中介去切了动画等，成绩打个等，还就是骗了机。忙做了不就说了没呢？骗了的等，反正下级人真都有的。如果你今年里来攀比，家庭一个差不多等。 做不起结巴，学工钱过把就是的。这个男主的说，学工先是能够，天主的娘里，当时不是的。这个抵抗说明，这么地位猛不，中国人参照的配合的干些事。做了这一段，主席习近平去，咱们个没得不给你做前途，绝对能松些能力。中国学界人数就结棍，才些能。中国学界解开彩笔，解开所处等娘的，咱们的。

0: 레드나 워크미 리슨 타통콘 더냥 컨트로즈 그 카브르통콘 아시 토콘드 그 카브르넬렌지일 야 펜다 데모
1: 제가 다시 데모이나
0: 나 데모
1: 럭치
0: 로와 바마 탄징글랑 위고 안군 나르틸 다르틸 인세니 몽라즈긴고
1: 오 야야야 에 어떠다 오늘도 빠 저라 저름도마 철통아 쳐서 무슨 리고 소소고 곰좀 봐 영화 산토 유진들 높이 혼도나 가다가 그걸 싶었네
0: 야 고다 고든지
1: 저번에 양크 영화야 싶었네
0: 어디
1: 틴토리타 도라고 가
0: 삼촌
1: 삼촌 세랑라 세타고 다시 남들 네 스탄고 나와고 선도 떴음 보용 싶었네 양
0: 아니
1: 아니 리스 지금 오는 거 같이 먹던데 잠튼 치우 좀 먹던가
0: 잠튼 치우
1: 아니 잠튼 치우
0: 그 돈은 틀린더라 저들이
1: 아니 아니 돈은 틀린더
0: 야 잠튼 치우 죽는다 그 얼마

0: 자금이 속고는들
1: 아니 대 대나라 죽을까 네 광고 동네 나라 죽고 네 검축 잡고 초파고 동네 대나라 죽어
0: 야고 다 까지 미리스는 꼴들아
1: 오 야야야 과천체
0: 야디모
1: 야디모

0: 야 저거 데모
1: 어 테러타시 데모
0: 아 데모 데모
1: 림심 지민은 한 골로컬로 그니 갤럭 망라도 코트기나 브릭상상 마르케르로 니적참보
0: 갤럭 건 득상상 라제
1: 어리
0: 야 갑지밀리스나 코트기라
1: 야 코트게
0: 야 데모
1: 야 데모

0: 아리
1: 올린서 지민나로 마탄도 체크를라나 춘신제라는 거는 때도 같이 던지 와서
0: 담든 체크를라나 춘신자니리
1: 아야
0: 야 갑자기 밀리스나 코드글라디모
1: 야 데모

야 아다지기 시와야나 뜨치와그 누름사차그 나게서롱쇼나 따르치노그 세르크 삼치 토큰 티스브랑징그 삼치즈그리 레터랭라마 세송티케 닐문이나 고무그 흑사르테니나 아다그니나 알러그 룸즈트가 망즈가 땅니 로무그람드 사라지르달이 치보즈글롱 그니나 테랑글리 친진한테 치 토머르 고르시니인 다글라 사란드 양 참리르 키스크럼 양나급 지밀리즈 나리와 샹킹게 토쿠요나 이소 담즈신이 리스몽 페퍼르 갑스스 가팅 워크업스 리즈는 다 동컨데 신킨지 토쿠메나 아치르마 세송 치클릉비 상마라리에 세스 코노고 세르기냐문데 치치크냐는 수이더스르 코드기라

0: 진구가 하마지야 다직 즈게즈지 아야르는 거 공승 것 같대 알아는 거 버즈나 샤이가 다지 이동득 좋습니다 지금 지 뒤토즈가 아지 다총이 있잖아 시사가 삽치 다 너무 그랬지도 심바글라가니 침즈레드즈나 환줄 그 차침 좀 좀 요니 다 호수 인즘 마사누가 다 침득 그르즈가 지 안나바컨트 다 아야르는즈기나 축구 다 잔지즈기나 축구 대다치즈나 다 차르즈라 고득 시티라메라 다지 로크나나 골드 샷이 요트는데 아까 다지 아까 크즈금 메츠는데 대나다 차리드나 다 나미나가 지게 자는 오는 얘기 다 되게 다오노 근데 전국 세인데 지 티자 통자 다 찍고는 종종 요나라 세인데 전국도 그 다시니 하마그 가드 무슨 그 다라니 찍었삼이 대통이 주도다 아랑치 아랑도 그 삼루 시그 투그 톤도 뜬도 그 삼루 시그 댕그 오야 다 디짐 챙거다 더 전국 영화 하마 지어 지게 지 라는 거지 알기는 거 공승 거와 다 디초도 고지 강력스지 주다 시 흔드니 같이 디짐 챙거다 아주 치스군으로 나랑이라 존재나 다 알기는 거 공승 거 감데 니프르 다 치드기 구거 담 삼거다즈나 시그널 돌중 아니나 니수 섬나 르글 승부다 이남나다 송드시고 회즈그즈그나 아다 아야르나가 이나 죽고 게나나 죽고 다 바칠 당우치그니 마즈지 찾는디 당우치그니 마치 지금 하고가 아니 마즈지 자리들 몰라 이나단 디 아랑드가 잔쿠 리리기는데다 지초고르 강럭스시고 지초고르기도 치시고그나다 치치 디 회룩 지초도 고르시고 아니치 리샹드 죽을 지쳐도 고르시고 스심치 진금 돌수 지쳐도 고르시고 아즈치 리스틀 세고 지쳐도 고르시고 아나치 알루그닌드 아니엔튼 다 카프르라스 바다 죽을 지쳐도 고르시고 지그치 침리 지그지글 자그지그드 리그지 하마 아람드 시주라 하마 진주시 히주고요 안디히드시스 지쳐도 고르시고 디나니다 나 가스드 저조는 체인다즈나 다인 정도라라즈 그 뜨즈르고 다야란 북수즈 미르다 마제는 뭔가 길겐다 와크 달리세란데 메타 지 따뚜나나 티뚜나나 이히는 말 와크 가카긴 고나히는 말 뜨즈르 어쩌랬다 카야서잠지 다추 당선 그 롱조 마 망초 마즈 그 다 가카긴 고면 먹히나요 다 당선 카버그 겐튼거 잡종세 제메거 더거지 채널딘 중튼거 잡종터라 어야 다 이기 무히누 쟁구고 첨득 상마가 다라는 건 다라다지기 카캄스니 캄그즈가 즈그랑 수니 아랑그즈기 무 카스니 카그즈기 다타 다 뜨쟁구 리드나 아르기니 잡종누고 니티나 나르크 지짐 쳔거다 라랑가 라랑가 버직 마와 간담즈나 죽고 데도군데 치두나 마이누즈나 마토 다탄선 정보시나 지 흐잡도 너무 희니시라매 지금 쓴게 당이 단대 친구인데요 공지 지 이기 뭐 희스 보는 침득도 친구 때문에 쇼그 직신 요즘 쓴 나도 그때 대한체님 드나나 알고님자 아니엔튼 그 다주 뒤도 쓰고 다 알고님자 아니엔튼 카프르데 쇼 즐거 마티나 사가 카프르데 카프르조 마티나 사가라 양다 당신 그 뒤집근이 가성 대화 단튼 그 뒤집근데 뒤집 쓴 것이 실 나와 그다 다그 민족세 주도 까무원이 다나치 네 말이 이리도 잔코리리라 다주부 디초텐 케치데 디초크 능달라 디초초 체크요는 뭐 체크 다론 체즈리에다즈나 디 난돈라요치 이남나다고다 오 담난돈 능나지 시바그 리스미 딘탄라 노바그 그룹 난돈하다고요나 치데 체크고 다 하마근 겐크트 되고데 디엔치니 디엔치니다 다주 시룰라 다쿠란 주주고 디초데 탱케고 다 다쿠란 주그르 값스 디나나다 아르그니 치 사자 컨트롤 된 부분이다. 아르그니 로지 같은 탄 되는 거 동치. 다 나톤. 스텐조컨. 아 니른 건치. 다 늦은 것도 치나 알았지. 아 다 회색적나 나 아르그니라 존재는이 다 강아 치는 인데즈나. 다 오크니 지금 사사세 지면 그 근본 알랍정 다 람지 람지스 군도 당선 그 간수 그 위시스 군도 들다. 근데 다 동훈 다 마친 건 그렇다고 단 드무 사자 총 오부다고 단 드무 좋지네 단 능력 사자니니 군족지나 자사 비진다고 상해 종치다고 시행 종치다고 그러다 시험 받았다고 단 드무 그냥 지 로직 아 아른탕된 바 단 드진구 군디치니 단 드조치나요 시기 지 사근도 찍고 삼루도 못 들크 그거 다치 나 실로가 다 입구 존재를 틀 소나 나 빈센치도 못 그랬었어요 나 대 빈센 많아지고 있다 저거치즈 나 휘차근는 그 힘을 틀는 거 희샤 많아서 힘 주는 휘잉이 그 예기가 뭐니면다 안에서 통트 매니 통트 듣고 매누 그 희샤 많아지지 안이요 그 휘족지나 아직니 그 놀지 예수 꼼시 다니다 치르즈나 머리끈 렌즈등 냠니 다니다 머리가 머리 산이라 산이 그걸 그 차콘 수수고 배지 더가다 히브즈나 죽고 쳇버 단도 소마다 아지르시 담들다 대치니 소나 저거 뭐 치르즈나다 도중 그 주는 지치라 희자 통자 치 지치 등을 적당히 리슨 다 딘탕근강이 차롱 송주 그 수가다 지금 팬톱 이진스기원들 대짐 증거 늦어 전진하여 침독성 말고 남진도 지금 다이얼그 능그 공성급 뒤쳐내다 고르르 부우직시 준도주 다라니 침독성이라 길긴생이 산다미 당긴도 게라가 지금 딱 디즈금 말하시노 짐승 너도 혼디
1: Ardamil aribi zhungjir thumil kuygayin dungul.
2: Kuzumil lungi zhungbi chhumil shkillam jir shalang.
3: Hosu kibji shalang.
4: Yahtirdungi sankalan chinamba kongni dirungi hosu kibji shalang chamban dajili dalini gan khaw tsirang lakachu. Datungi yarnungi dichulnda zorshi devchirna yargunungi gongsangdi. Dijil vichushe tanga tala aranga nyamnyong angi zarzak tangani da huetun arang zinzina chuk. Dani rivazg doni yongta. Daga shirna goni yerkur zhongjin yogun war giwaan dav shabat zarzak tangani da daga tachu yerkur zhongjira yangna jiga rangaranga tkhani aranga sa gangmangzagan yogun ramgonu karga ᱡᱟᱡᱤᱠ ᱠᱚᱨᱢ ᱫᱤᱪᱷᱚ ᱠᱚ ᱦᱚᱵᱡᱚᱝᱜᱟᱝᱮ ᱛᱟᱱᱮᱪᱚ ᱨᱮᱣᱟᱥ ᱛᱚᱱᱟ ᱛᱮᱥᱛᱟᱣᱟᱥ ᱠᱷᱤᱛᱟᱱᱤ ᱢᱟᱱᱛᱟᱛᱟ ᱛᱤᱨᱝᱜᱞᱮ ᱪᱤᱱᱛᱟᱵ ᱡᱤᱞᱟᱱᱫᱜᱟᱱᱤ ᱛᱟ ᱥᱚᱞᱚᱵᱚᱨ ᱜᱨᱟᱱ ᱥᱚᱝ ᱠᱷᱟᱞ ᱥᱤᱱᱠᱷᱮᱨ ᱡᱚᱝ ᱥᱟᱠᱩᱨ ᱛᱚᱝ ᱴᱚᱝ ᱫᱞᱟ ᱪᱤᱱᱤᱝ ᱦᱚᱵᱡᱟᱱᱫᱟᱱᱟ ᱛᱟ ᱛᱟ ᱜᱮᱨᱜᱤᱝ ᱥᱤᱜᱞᱤ ᱱᱟᱣ ᱡᱚᱢ ᱵᱮᱨᱜ ᱱᱟ ᱭᱟᱨᱤᱱ ᱥᱚᱜ ᱪᱩ ᱦᱩᱭᱞᱚᱜ ᱠᱚᱨᱱᱫᱟᱱᱟ ᱨᱮᱣᱟ ᱪᱤᱥᱜᱤᱱ ᱫᱚᱝ ᱜᱮ ᱭᱚᱠ ᱭᱟᱱᱟ ᱪᱤ ᱦᱩᱭᱞᱚᱜ ᱡᱚ ᱭᱤᱡᱤ ᱥᱮᱠᱚᱱ ᱜᱩᱞ ᱦᱚᱢᱟᱨ ᱜᱤ ᱚ ᱛᱤᱪᱩᱞ ᱠᱚᱵᱡᱤ ᱜᱨᱟᱛᱟᱱᱤ ᱦᱩᱭᱞᱚᱜ ᱭᱤᱪᱩ ᱜᱞᱟ ᱠᱷᱟᱱᱟᱭᱟᱝ ᱪᱤ ᱛᱟᱯᱜᱤ ᱨᱛᱚᱝᱣᱟ ᱛᱚᱢᱚ ᱡᱚ ᱭᱚᱱᱟᱭᱟᱝ ᱧᱟᱢᱱᱚᱜ ᱪᱷᱤᱥᱜ ᱛᱚᱵᱡᱤ ᱭᱚᱠ ᱛᱟᱱᱤ ᱦᱟᱢᱟᱡᱩᱱᱟᱝ ᱱᱟᱭ ᱚᱭᱟᱨᱜᱤᱱᱟᱝ ᱟᱨᱟᱝᱜᱟᱨᱥᱚᱣᱟ ᱛᱚᱱᱫᱚᱝ ᱱᱟᱨᱟᱱᱫᱟ ᱛᱚᱵᱡᱩᱝᱨᱟ ᱫᱟᱫᱟ ᱥᱩᱞᱩᱢᱤᱱᱤᱝ ᱜᱮᱥᱮᱭᱤᱱ ᱫᱮ ᱦᱚᱪᱟᱡᱟᱨ ᱛᱟᱜᱟᱫᱟᱱ ᱡᱤᱜᱩᱱ ᱫᱮ ᱦᱚᱪᱟᱛᱟ ᱡᱩᱜᱩ ᱠᱚᱢᱥᱤ ᱭᱚᱠᱟᱡ ᱜᱟᱨᱟᱝᱜᱟ ᱪᱤᱢᱥᱟᱝ ᱱᱟᱝ ᱫᱤᱥᱚᱵ ᱛᱚᱵᱡᱩ ᱡᱤᱱᱟ ᱫᱟ ᱪᱷᱮᱱᱨᱟ ᱥᱟᱜᱟᱱ ᱫᱚ ᱠᱚᱱᱚ ᱛᱚᱢᱩᱜ ᱠᱷᱟᱨᱜ ᱨᱮᱣᱟ ᱨᱟᱥᱟᱢ ᱪᱷᱞ ᱛᱚᱢᱩᱜ ᱠᱟᱱ ᱦᱚᱱ ᱧᱮᱞ ᱭᱚᱱᱟ ᱡᱚᱢ ᱪᱚᱱᱤᱥᱭᱟᱱᱟ ᱭᱟᱝ ᱛᱮ ᱪᱤᱜᱤᱱ ᱡᱤᱜᱩᱜ ᱛᱚᱡᱩᱞᱟᱠᱟᱱᱤ ᱛᱟ ᱪᱩᱜᱟᱱ ᱭᱟᱨᱩᱱ ᱥᱚᱜ ᱠᱟᱵᱫᱟᱱ ᱫᱮ ᱪᱤᱱᱭᱟᱱ ᱡᱩᱭᱤᱞ
5: Sanjinbi jachi nyamkin namba tang, dani nang gisi chimdag namba tang, lochuk namba, tsangma demuy na. Dendang na ngay na da shkai girgung namo ganyang kiru nugu namo, nyashti mazgin. Da da tang lovri njirkindag nangtung gogrig tang tagir ginkho, da dara da chun donzin baga nga da rang girgung lirigindad tang reli dali. Da achugu huilog shih tang gergin tang lhomaag huilog shih gipi gitsil daga kachin ramzhin ga korni khabdaaz ga nyongnyongz ga khiizi damo gali guiz gi thaa ten tang na rangnilan su na da shil mamnyongni kachaa sarwa tani ko mamnyongni ko bdaa sarwa chuchi kanyang mek me naayang chazri da donzin baag rewaan da tukunda tanglin zgi nu damo zgin thaa Da chirg karsan terang chitsuk kaashuk chimuz girzina. Achu da dekhag kong uu warsim tani likung tang dekhag soso ga chizri. Achu chagmang yung huilog ndatukundi kilpid ikuni ndatukundi da darchiwa tanggunu di shugni da shiawa tang lishka shigu lasqa yang rab tang rambaz gipikunu nitsit muz girin dihti yung na. Da huilog gachin rangzhin tang dani huilog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

0: 아드그 포 마나 모 했다 모 저 뭔지가 이제가 쓴데 포 모 마나 쓴데 양지가 포시 공덕에 그 다사니가 포리 양지가 모 이거 매거 뒤치게 희나 저도 이거 니 가겠다고 알랭거는 저도 저도 저도 아자 척부 저거 뭐 알롱 쉬게 소와 치누 돈저 뭐 대나다 사와가 너나 포스 모니 마나슴
1: 这些人把身体就跟我吃的就是那普拉这话是这个东西这会这话的这会人把这会先把什么用个的没了先把这个东西先比这话的先比先把你用个的马能了人把这人把这个东西人把个人把的恰你等你等人把了恰妹子什么个叫个的 제와던 와사 따뜻다 그것도 마사 흩음 드는 데도 혼데 저나 인지 그 마티 많은 레드 디나 많은 때 사 따뜻

0: Хорнын уушгалал унчин.
1: Цомын уушгалал унчин.
0: Сарангир нямжу.
2: Нямку намба чесуп демуйна. Терэн вчерсига давдан би ци нерэвше тан. Джарсига датик би ципчэ чи. Уорсига датик би ципчэ янла. Запа сангин. Шуни тэнди сарангир нямдуг лэцэн чи. Нантунг нэдэ чипшэл.
3: 이후에
4: 이우나 촘란 다서 잘롱숑위 종치르식인라 중국 조정제 응치인지기니 등들니 잠릉가 총돈제 파릉글 조르탑 시티브슈제 시진핑기 이우여 폐지라 테크르 전부능상 저정더 시글리능급 이우르 도시 탕멍 폐미 이우여 폐지 냠용 쇼금 등 캬들등 달루다 저버 시티브슈제 시진핑기 인접등 개체능대 이후 옆 해지 개념용 마르비 쇼금 여부 등 외출 여부 세기 시 난지단 제집 주지단 등 이후 옆 총속 적 지그 총라 전부를 통바 등 돈리 전부 정리 이후 옆 해지 개념용 접 요정 너는 일부 등 등이 종콩 환주를 해지 동위 점지 도비 럭는 시그리 다스타 롱의 장구 중아 반구 삼흥 이후 해지 개념용 쇼금 등 외출 여부 시대 산이 거기 선지 따와 영덕 즉바 땅 럭터셰 바 아릉소수 동이 땅 텀비 비세 토비 폐지제 람버 최십셰 바 제용 폐지제 제용라 마르비 잠덕 럭보 즈바 땅 냠지셰 버 즙톤제 도닝 개친된 사른지 냠족리 청터 사른지르데 이우여 폐지 냠용가 로르군제 바시바도니 지 니르스민 레어 땅부데 예르버 땅스더니 종콩 환주르 폐지 최십셰 바시바 땅 이후에 총속 총의 총지를 년대를 던지 사르와 나가 동식을 통바당 잔용지 가르마리를 진굴 사르와리 총지를 던지요. 이후에 니르슬링원반은 예루법 당시던비 폐지제 단측인 저정거 외지던이비 이후는 단숨스밀라 얌초르영 머스된 펑콩 만등와 등 돈리 냠신인 멍멍 사뇽거 존이 논흑지 아닌디 루 야츠가 카히랑 진나성위 샤르프 가라지위 총니르제 소진돌 디르 공미 로르 던지비 딘지거드 이후 연망초지 제지르 곤질스지제 글츠고 랑글랑 샹름제 총라지 도잉인더지기 니지가 잔니르 이후 이망초제 총속 총위 뇨총 폐지 동위 레버스 전족시데 총속 총위 총무라 군제비 지특자대 산이제 총돈 리르 소임비 종콩 폐지제 라워돌 디름 녀스비 띵고르 중군 잠릉 총돈 산직능식 바등스더니 슈그지니 중구 총속 예치 총무르식 버 절름셰바당 슈고 젠식니 예라치 설총 켈리 지지니 틀능 예능 거 총무르식 이후에 총속 총위 총무라 마르 슝 마뉴위 고르급당 잔송라찰 달루 로셰브딜라테비 총치마 왕슈화이 갑더 조르슬 톤지제 총어정구 사마타그다 노흔데 소르숑 청망구 톤비 갑스 니흐퉁 니리다지니비 단지기더 제징더 시글리다와 니잠리 시메비 룸튼 시진핀 이우르 도시브낭워페 갑데디 총구 시마타그비 에젤치 총둔 총브라자 간크르비 청미 셈크르 콜라야르시시 저정더식리는급룸튼시진핑은하지스이우르통지식라도시브낭워르페브흥아닌다나콩기저정종콩페지라스다시비시비기콩개친식데제르르종종인잠릉젠덴제르비랍진출저스터르람시그톨기비타니룸튼시진핑기 잔출 출 버르다 톰버리 셰트브지단 이부 산일가데 잠능 용저 촘리 와스동라무 젤빈 종쿵메나 아다치브 종기 셰르동낭진 총스득당벨 Kongjiga Baiyuan Namzhi Tenghuarwi Lagandil Korlu Nihtungi Nyodrib Tsungwaan Halimungur Yiwu Nguhisajin. Hixinme na Yechi Tsungsuk Chungwi Njim Tsukhribgi Baadang Nga Kongshi Bilag Kengzigba. Tsungwaan Shirjijin Njim Tunnangshi Jir Zanzigshi De Gola Shivi Kochul Jethilnang Rangilji Shigi. Shiyig Mako na Rimmil Lobjung Zanja Zigni Tsungwi Taikir Shirjil Waadang Tsungwa Jig Tabir Shigi. Ayinig Sorjung Zanja Lateni Wang Shuhua Yijang Rangni Jia Shishuk Tsungtun Jia Ngagtu Dangbu Dejib. Shetib Rabdang Rimba Lateni Yiwu Ya Tsungsuk Chungwi Chumra De Jakub Shinangga Nyo Tsungla Gertil Shibi Peji Jia Dikub Silhib. Zhonggu Tuanzi Jia Bitag Gongdi Gimtsin Lateni Lu Simmangurwar Yiwu Ya Chumra De Zamlanga Chi Chiwi Tsungsuk Chungwi Adib Tsung Chumra Jirba Masil Rimtsi Shina Zoli Keli Nichang Ashtung Sochung Shide. Kabli Gengbub Lirig Deng Dianchan Tegzhug Sogo Gimtsin Tuandi Nihilagzhib. Nihtung Anga Lur Yiwu Ya Yechi Nyo Tsung Donbur De Dianangga Nyo Tsung Donbur Li Teng Tengbur Gal. Togshib Tengmeng Shiba Yel Lomten Xi Jinpinggi Yiwu Ya Nyamnyung De Zhejeng Shengqing Jia Sani Suzi Pedi La Lorgu Shesheng Hui Zhe Gaichin Reji Song. Nihtung Anga Lu Da Jeba Nizong Kongi Demir Yiwu Pedi Jia Nyamnyung La Chengkul Nzabdo Nang. Lopshin Lakarang La Togshib Tengsib Shiba Yel Kapsheng La Shug Yung Nin Zhonzheng Zizuk Zhengbi Zhengji Tobi Huan Tsun De Yiwu Ya Pedi Nyamnyung Gur Jia Togshil Nyanshi Shiba De Zhe. Nyanshi Li Yiwu Yerji Gonjil Shiba Nizong Deng Lagbir de Zhejingga Yejil Tabji Jian Zabdun Gu Didang Namba Ganda Tsungfil Chomzig Deng Tunli Nyamgil La Gibil Kwarachung Shigindum La Tongchin Deng Chamtun Pedi La Gendil Rigni Jian Nangdun Pinsim Jie Tsuksa Dongwa Tengsil Ji Shijin Zhukba Su Shug Zhiga Nyamnyung Deng Shetib Yen Chungshi. Nihtung Zhiga Loda Zhigbi Tsiyu Jian Nin Yiwu Ya Pedi Nyamnyung Lobjung Deng Chabdil Dongchil Lomtun Shijin Pin Laryang Yiwu Ra Pibde. Hentang diwa zhi jingmul tsukhunda tsukhuni di godun la jishil tangsib nang. Lomtun Xi Jinping gi dadung nanji dandun. Yiwu ya pedi nyamnyung la lobjung shibar sanji dawa yang dhigbu dhanbur chaggi. Diji jia lungu nyekhi rang yiwu yi tukta warisim da yilwub dang shtamba dang chung yung dang nyamji taba mang tsukla dhenba. Jijir sarhtul ji jinchung shide Lomtun Xi Jinping gi nzabdun nangwi kapshug jade tukta warisim da jinchung shi. Tashta yiwu zhe, yixin wo de, Zhonggu deng Yorub jie dihtin menkur de, Ndanin gu zamde, Yakub deng Sakila ngabzhi lagla, Kharitung taba deng, Ligatog kaabar shigi, Zamlang yung retib. Matab rigni tib jigi, Garig mongun zhib taba deng, Arab sarwi, Zamlang zhengzin cungtun deni si, Cungkang na, Taihtung kang yinba deng. Togotsig gonggu cangma, Cung nir sa deng, Cowa rui sa yin. Tashta yiwu cungsuk chungwi, Chomra zhe, Rig Cheti Nietzsche Tsungsuk Rig Sayani Bum Chiglag Dagrindio La Tsungtun Jarja Jakub Dang Sakil Nija Samchilag La Chabio Nihtung Nierunga Lur Yiwu Ya Shirtung Nangjin Jia Chetang Guru Chag Chigub Jil Terichin Sam Terimbum Jig Tungshir Anga La Limni Shirtung Zichun Jiyang Jia Zung Dang Chungchir Chuji Jia Ang Dangpur Lib.
2: Dabdambi Tsi Nierni Nin Jiyang Mangsi Lopsip Shabi Jizu Beijing Danzu. 这一处等接受书记习近平及人民系统部首席委员的能力在对该亲接触时从新天目等加系统部席列着本儿参考前部片儿藏民接受书记在对该亲接工作等乐得的等事等等个统席协书不需要用你乐得的协议把确实二的担保等协同二的总入地你人民系统部席必成都为编辑者南巴三话你是有给整个协议的 接受书记习近平接待的当个促进着急的必成的当个中央的人民系统所的人民人民心等完成了人民心接受的责任担心十八等他们娘去了急人民系统所演让北京入不是跟着当你措施结构多的责任协议的那个确认你的论住了 Jeshib Shuji, Lopsi Jakub Dobden Zikchim Shepi Chochi, Rimangasi Lopsi Ntabchi Kodni La, Rjibshil Tangsib Nangani, Jachi Lopsi Lijabbi, Rimangasi Lopsi Bicintuwin Piji La, Rkendil Dungi Tal, Canrikin Zabtun Dunjulubshi. Jeshib Shuji Xi Jinpingji, Zabtun Gachin Chol, Genchul Labdini, Masi Chungwi, Rzawi Lingin Dunjul Deng, Vdeetang Zorin Zambi, Lopsi Ndaki Dunjulubshi Ba Deng, Mamu Mangsochi Rirgik Sarwa Deng, Tumbarubshi Ba. Lobsubi Nyangtub Darplu Tungi Si Nanjibdan. Tsangmibdan dun, Jeshib Shushin Zabtun Kachinji, Derubzabi Talum Zarbi, Rmangsi Lobsubshawa Yegbo Jabbi Zona Lingan Kasilip Shiobatang Mdenchulchi Kapsho Satun Nangyul. Jeshib Shushin Langshatir, Rmba Susi Dungadang Zishungi Chapsil Chinganchi Dantikin Kirwatang Lobzub Tungkung Gwajig Lagajir, Lobsib Shogadib Jibjir Sabil, Lobzatang, Chimtsang, Fjetsub Jiji, Nyamdi, Nihindunbir, Gendirdangni, Rmangsi Lobsi, Bicintubin, Pijijar, Namba Sarwa, Rjinchi Mibirgdugi.
4: Nyechir, Zhongkong Zhongyang Deng, Yesil Chichib Kengi, Dirub Sarbi Chichuk Lidunla, Hinnumbi Khorji, Samchir Khwarnijam. Samchir Lidandun. Chichuk Lidunla, Deng Deng Jakub Lidunji, Zubcha Gaichinshik Inshang. Dengi Yenrang Sishchung Deng, Jakub Yenrang Denjig Deng Jewa Yuba Deng. Chichuk chamtan danlong dang, mamang derchil kamzang dang rilwayo. Dirub sarwi chichuk leetun la khinon jan na, Xi Jinping ka dirub sarwi Zhongku Chachi je chichuk rangdik je gongpa zibtun dan zin je tachung dang. Dangga chuchin nyehe ba dang, gab nyehe bi cengzum jinchuk rimshung ka gongtun lagdir dang sab dang. Zhongga cengzum jinchuk tangzhiwi gojig donchun namo she ba. Chichuk leetun gori je chichib shu je Xi Jinping ka jishil gaichin shuk yung ni laglan tarshin dang. Dengi jizuk leetun la shugu yungni ngochil shaadye tachung deng deri khinon ba. Mamang dewarin zinje tachung shini, derib sarwi denga mangchuk lamshug la yegbur shugi. Derib sarwi fanchu nyamnyung jinchung deng peji sikhtunga deng, nyamchin nyamji, nyamshul jizje jizuk jishung lamlik tisang dikhtungwa. Lortan nirmil ji, Zhongku Chachi je jizuk ranglik je jizuk jishung lamvar shugi. Derib sarwi jizuk leetun fisil tuwi peji la gandil tunga deng, paini tuwi jishung la deni fisil tuwi peji deng, chisil tuwi denjig je gemtsin danbi nyamgil la gandil tunga. Deng deng yakub je leetun chun chenbur shabshi deng, gansung ngali lagbu shagi. Samchir li dengi jizuk leetun la ngochil shibbi, jigsul lamzul tisang dik tunga deng, sarater chakung je deng zikchen la khinomba. Deng zik ji jirim jishung deng, Zirim sigang zikchen la nechil shibir khinon ba. Mangchuk la shamdag shiwi leetun yigbur riba. Mangjin gansung la khinon ba sukje tani langsha shibcha dun.
2: Jiang mangchin arjendi ayun hankang ga ayun zhang zhuli ziyi zi nyerisim nin. Beji mangchukang qimuri jike jikang shumi jizu gansun fufu dang jimun zhal. Zhuli ziyi dan dun. Zhongku deng jekim jewa songchung yegbo deng peji yegbo dongje di jekim ni je zawa deng pekje kipen deng ten la jekim ni je mamang je temung ge rergi deng yang ten. Dalu ne Zhongku deng jekim tabji zhubim jewa zgini lup jing khorui loin la Zhongku shoji jekim shok deng nyam de mbazun shi ni Zhongku deng jekim jewi junzil dan lang peji nruwar gendil dong du yul. Zhuli ji dan dun Jeki Rikib Sarwi Zishung Deng Jekung Shumi Hirsun Rngijibji Zhongkurun Zembi Zichi Lagalan Darwur Zhongkub Shouji Di Tala Ngagjul Chimbub Shijin Yul. Shugni Ji Chapsil Jarimangsi Jebdun Da Dungwa Deng Rjekim Nijim Jelwa Jelag Zanrubi Peshug Sabdun Da Dungwa. Chakung Kaka Beri Deng Zhongla Hignumbab Jibshigi. Nyamli je wakhi ngondun pshini, nikung sarwa deng, logula rangkur su, chakung je nyamli la, khignun bir, jibdir pshiba deng. Jekim ni je keli ji, rngetung nyamli rja chera dung war, rjabjur pshigi. Matil rini biri jesib da deng ni, mangsim jimtan yung war, gipil dunggi. Jabji litun chwe jim tenjur zhugndag la, khignun pshini, rngimjil jib shugman rangli, laglan dargi. Zhuli ji nan jib dan dun. Zhongki jiangwa mangchinji, jeki jikang shuma deng, mzamtun rongpshi hu, chere dungwa deng, chamzik dargil deng, huamjurin pela ji, mangchuk lagabji suklamgini, belari deng, panchin xiajirin zindu yuhdi. Shugni jib nyamdi la panbi, bjachim yigichab zuwa deng, zubji jigba, chukumchin gubab jibshi di, jikang namjil su, shugmang jinsul nangga, tenjur nyamli, damsib shigi. Jeki jikang shumi, jima diwi mangbu, Zhongkurin Chamzhir Peper Gapsasi. Zhuli Ji Dandun, Zhuxi Xi Jinping Ji Nzamlanga Matubirgini Cukchin Tu Jyotun Songshin Nangni, Zhongku Shukji Langshukji Vyegung Zabshin Nang. Zhongku Shukji Jekhi Cepi Jakub Sosu Deng Nyamdi Zhangmdun Ligimtun Che Gula Shavi Matubirgini Pichung Malak Nzikipir Gendil Tungdu Yul. 간순 부부의 단둔 제게 등 종긴 답지 조빔 제왑증이 높진 코르와디 제금이 지찬입샤나 어머스럴지 돈형 담바든 르멍지 담본디 등데 제금이 진별과 몸테트 덴쇼슨 페버 이치유얼 제게 이 중국 제게세 지어진 중세 바인 중국 수호 등 예구르 면립시 그 체력 등디 완주를 총둔 등 어르긴 제임둔 대출 관질 수호 차공 제면리 르자 체력 등니 맞을 어르긴이 비리 담습시기 제게 지금 쇼미 동기 제공 망친 등 잠튼 종우다 흉나니 마몽 잼자지 제습도 동도요 전진방 디무라시
4: 제용 스티지 주시 왕훈인기 체니르 숨년 베진데 제키 제컹 쇼미 제소 강춘 후후 란제체나 왕훈인기 단든 종제 자크미 제 마몽월 자튼 종가 로르지 예능단 다루나 중국 땅 제키 답지 조빈 레바즈니 로체 코르빌로 인상 중국 땅 제키 냠리 제 버흐체라 페지 젠단 중 영우요 중기 제크 등 르등 전니 허르트기 판친제 대비 캠펜 등 도크르 개친라 전주시대 응이집 냠디라 흔은 잠니 중기 소르 진자르지라 타리응 손흐지버 근데 동도요 원후닝기 대번제 내든 등 원들 내든 타이제 중국 사든 능수 모주시흥 중국 영스 지지 중국 등 제킨제와 쥐엔들 단릉응 페이지 선조월 글플 동이탈 시진 정도 요바단 刚村夫妇一单顿杰克以中国这个司机已经冲下进来能那杰克米见这位单是该清晰人杰克书记杰克米见他不及周边这位子你路这口话过了个不是总的中国等这么的娘里来很多娘里杰中跟这位别记孙主不是跟的东的云杰克这坑书米杰克米见还就是从顿等一了过了他也就是宽着
2: 没次了这个你说个恰空节别的娘里了跟的等你没问我的见咱自己接受的动物的给我们称担比你吧都不能选择用的但等比起年轻人接受出从乡亲等一出去学文吧深圳罗东传记则能得中国参与了曾经做些主席学文吧一个镇等求解一你吃了比中国参与了曾经做些年度年这里托人们就没接受不接受 소름나 도시부시에 대용위 윤세등 챙기바 코르등지부를 틈출시 노동전지 상진등어 등 상진세중의 차시디 도시부시의 구르심권지 윤세등 챙기바 등 제급제르마슝 조굴바남다 조슴코빙은 갑스시 기중국산승텐조 등 자시 윤세등 챙기비 디너릉으로 소름나 챙기르나와 등 어르롱등을 잠수관이 토르킹의 자리가 심지가 인기 땅보를 주었디 소름은 제일 제금 종어집 등 비친 토빈 피지라 어르르트부 등 찬슬 젠덕 줄은 돈줄없이 이오을 노르긴 차른굴업 종업을 소름은 지 로프튼 제르멜은 제집 주제 시진핀지 저프튼 나위 갑수고 되었디 로프튼 제르멜은 된줄없이 이디 종후의 챔슬지 송어종바 예급없이니 제금 관연침 토사 조건이르는 전제 등 차심 토비 통대립시 늑진피지 제급 제정도 제도 텐주름 피지지 회르튼클 조건이르는 전제 중국 산승 텐초고 등 자치 윤세 등 침크비 당럽 전침 토르문서와 늑진제 탈라 런던 짐블 감응시니 델니 가르치커 냥트 냠트 다르플 등 제두시티 산슬 사르툴 등 톨리 사르툴 냠디 당습 동아 등 산슬 사르툴 제점지 토르강니 돈출 등 제르와 니름 토비임 텐줄 사르툴치 그 제르튼 즈침시바 산슬은 조면 낭진 소르충 소제 탈라 접둔 등 르잡줄 나르디 감응시티 소르문지 제금 혼조 등 정도 피지제 졸음 등 후담비는 르장릉 대주에 탑질 로그름시티 제급진 탑질라 샤브시 드비타니 피르지 나르디 첨본 조기 소르문지 니크 요기 샤브시 간송 예급시니 중국 산섬 텐초 등 냠디 피아질 흠난디 첨크비 소르문데 사리 심지가 리툰 비제라 텐진 전진세르 이거든 등 조시이 중국 산성 텐초 등 윤세 등 챔괴비 제공 피지지 춘 챔비촌 소르문진 탑지 니니람기디 제공 과연 제전 등 돈리 체지를 양불 대통 소르문 제전 소 돈을 차콩담기니 돈수 셉슴지 냠리 사득 등디 빌르 산슬 사르툴 돈콩 나리 강멍 소르문데 지들 샤지 겐데 등니 동케르기제 당럽 챤지 소르문제리 바비 좀지 르그트브 젠덕 줄 등 sartu jergen yin ali gamang dönchul shegi ser lechu thangdi thimchla shi
4: dadam bi chin yer simnin sonung shangchina mangsil thingi chabjag shi bi jachang sarwa tarna da chu bi danji war da shangchin yong je kwa chung man thing gan song dang mangsil da chung sha yin don bi mem bam sim dang chag tong ji jigja yo jang ani kab rog chu shi pa ma changa dang tong ni denjil thebla Lortul da rig na zog jia rogchu maangil cha ba gur therambam chig dang tongshir sim shiwa ga saya chig la lib. Dalu lortul da zonun jia dekhag dang ji nyamjil ki zonun shangchin jia rimgir rigir rogchu ba rogchur sa jia saya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따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레 조부남바 디다타 체적 달롱나위 시등 차총먹거 가튼튼 전지만다는 찬지 공호 상친 용제 대친세리 라신잔들 하스카바가와게 찬진 팔미 잉이인 야디나 신인 잔들아 시킨지나 데른건 잔시 응스터가 선바모 소신 잔크니 톤비 글로와 컨트롤자등 골군 잔크니 톤비 얼마 그르르마니가레 정메가스나

0: 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联联数据推测仪。
1: 생일인 게 공감사 샴라 선교로 냠자리 선수기 팅디 선교로 기능 된소니
2: 이우이 피게 냠용키 로치리 유법탄 듀니 종콩 변조 피게 동교 출시시비 고타
1: 직접 조지 시진핑키 멍시 롭수리 듀니 낭비에 좁든 계신라 면제상부 총회고로
2: 중공 중앙타 기스시계 관키 투접사비에 지소리 듀니라 흉룡 교규 고르키 삼차시바 빠짐치비 고로
1: 정로지이
3: 杰克以追溯美北追平团解密难为国作品相听第三九期能听十分那么些罗呢第六五年北北年区义务呢重者托三龙兄弟重结协议不谈中国苏军及王泽军的大力给从那间学团连接教学及其某人给重者团集体解决性过了十一月牛松给破归协索突击月杰克主席习近平给义务以批给了透过哈乡新闻能给月体浙江土下列能行 이우도 핌네 덕십 탱만나와타 이우이 피게 냠뇽 초동타 겹대당나유 달류다오시바라 지겹조지 시진핑기 좁든 개신앙디 이우이 피게 냠뇽 나르베 초동 야부타 표주 야부체구에 배낸된당유 지겹조지 이우이 총소 중재 총로 친부로 퇴부타 퇴례 친부로 균리 이우이 피게 냠뇽 좁유 Tene, yubab na tuyene, zongkong bianjur peke tongwe, likdub denbe langne shik reje denang yu. Yewu yi zongso chungze, chumrara, nindar tuyense saba jekdong laksam tuyengi yu bata, chanyom gamache re, chukyu saba che chumze to tuyengi yu. Zongba, longjing ruki, mabi ta sugyur gyocha, gyocha che chuzui chege nang sangtubchi, ngadu sartu ki tuyelo yu na, chichu ta gongmuro, nganzui mabi suyene, gyonyur ngang kola chiburo chichun shetubchi chu yu.
1: 이우이 뉴르셀리 유법단 듄베 피게기 딘싱의 유 드럽 공매 로럽 듄주베 듄주도 이우이 망조기 유르지 고이 시주기 구자오 랑글앙 슝람 예윤토 춤라 조유 퇴응의 텐데시기 멍시토 직동 곱기 개주 개니로로 이우이 망조기 송소 충제기 뉴송 피게 동규 랑지 차고로 진조세티 송소 충제기 춤라 고제베 텁주 듄니 산에 대게 송듄리리 소울제베 정콩 피게기 랑부 되버시 各地的浙江经济义务总局的文员团刚熊丢康给中立宣布应变华爱反击满足文员的权呢预报团队内批解动员团给预报团队不协不宁义务了安内松从立了同情协别随军团人力预报铁团队不协议各地的满足及初位强奸人民性连锁性别从所给国国养那么多禁语满足义务以科普总员的国组的冲着的国国卡里云呢满足提总规约
3: 罗德国主把立队给用给从所穷别冲着七岁数配给穷啊谁解决于铁路女士自己别听过了中国天尼怎么连牛从这组囊学不谈对你确信连中国从所给及冲着的修给了追蓝队也不谈确信连给及西松给了接受你对昂给囊给冲着的修给别业务以从所穷这给冲着的俺的穷牛没别苦个不谈这种解决他罗罗西不去写别了立别从把王叔怀疑
1: 各地队所在团队给从监护从不谈应别女秀先不错的重视区域王叔怀疑天安俺最冲着你比例空给他给熊提满了定给原本文件期间一股子从刚接着给南土国际委给南给冲着人民性经济你的共济党中世刚给给内所加入越级区域各地队浙江行经义务重给的西雄给党组也公民应别各国请起
3: 各地队中委团重给的师兄给解决牛松人的举措过定员了民忙不息给义务人总人别重给的协议别解决牛松加通明了突破签约解决员苍马卡里切归密西别各部署你能讲明你略到中年别等就图浙江图强烈那玩儿别不念到你马到松没别陆顿习近平义务了德西那玩儿别不行各地的两年的期望特别解决牛松冲突别各部 建国为苍梅同内的空了年轻学学不是各地对浙江中国从所穷者错别进动吧无意义陆顿习近平给安全冲着内部谈女巴的天然抗力那么谈 공기 이우이 계지정신 기능성 총기를 조준 체계인 인해티 안조 이우 폐계기 퇴응을 당튼기휴 이우이 총소총제 계지토 계좌주배 전연체규로 안조를 차견다 멍시 하장야부유배 로봇 진부유 교시대낭유 가뮤티 테마타 안조심기 듀바 최도바 총시주유 浙江도 차례등신 로듀 시진핑 아지수 이우라 덕심낭워를 팅 죽지 폐유바타 티가르니 공기 浙江기 总控 폐결라 색심낭비 거르콘 개신식도 결휴 总총 총총기 지다르 체니 콜라시부 젠기 럽균추 럽부식 뛰어담시나 로듀 시진핑기 퇴응공기 상자 원세 퇴부 대상 매비 서구시기 계지 젠주 뉴부치로 동화규 콜라시부 퇴응공타 총무라 피주 강리 체디 젠주추 보르도 퇴응토바 제초지 대낭휴 이우이 사치 티네 치르튼니 콜라시비 톰라 카초데 총람 갸시로 당규 총공메티 이우이 광저우 총뒤라 용니 총례 대접 당화타 광저우 바이윈 남탄기 락디 콜로니 동삼기 딩 총례 대접기 빠르잔니 뉴룹 총부 대회 망보라 이우 오저 시바타 쇼겐 신부 미디 이우이 계지 총소 총제기 원마 된소니와타 제게도 뷰릭 짐드 칸조파 从不制作前年企业图针对那书法过了西北扩出这段人工能书法接起去企业给给一米西北图罗比玉米贵别罗比中心的总年从对于提高企业瓦塘从家都把接起去因罗比中西北局王书华了人意给企业从别人都谈不提啥有不是王书华以从给不三百起企业给古准给年长都浪年 今天阿家拉提爬出不多了您节目样都接谢送别你也做明明昂关注提档了可以送别甘美提样你也好可送谢谢别关注提样给我们学了送谢就有不行且得不着当人不

0: Gorwa, Yu Chumrati, Kola Shibi Tsungso Chungji, Debson Chumra Chishu Su Pige Chimamasi, Rimzijina, Sole Kile Chinita, Nato Kissin Shinti, Kabli Asu Lirita, Genja, Tianjo So Sangse Dempi, Tunle Nishu Laksam Xiaoyu. Nyedong Yami Jumenga Loro, Yu Yi Gezi Nyoson Ki Tomporo, Genan Ki Nyoson Tomboli, Tongma Li Giyu. Dakje Simju Tingma Chibu, Ludun Xi Jinping Ki. 이우이 냠뇽티 저장신진 용기 산에카기 배결라 로고지바타 제시를 진배 튜니 개진된 유비 문신나와시 니동야미 주명한 류다와 개번했송 공기 뒤마라 친구 조뒤낭리 이우 피계기 냠뇽라 조뒤타 촉동나와시 로치락삼신 덕십딩습지바규 조진지소 균용내 조진지배 총체토배 비전 이우 피계기 냠뇽 고르기 딱제 니슈시바 타라 리룹총화시 니슈낭 이우 교류 고위 지준타 라바르도 저장기 계계 특주기 조직워 토토 바로 송도 총례 다르게타 총결 조준 타용타 등례 임구라 군디 총계타 총습 지교로 차르구라 동진 시든 피계라 군디 링례계 멍시 표송 소소 동화 등시 제지 조바 준례지 초초대기 냠뇽타 제덕 균균 회미 제기 니동 겸이 주미 초류다오 주배 세계님 이우 피계기 냠뇽 롭종타 개대 동지 로드윈 시진핑 라르야 이우라 핌리 흥탕 총소로 쇼민 총도 총리 대코드 세제 딩섬 낭규 시진핑키 이우이 공비니 하고 대구 매배 공비식다 매번에 외배 바르기 공비 또 셀상도 교로 더비 공비제이 이우 공비 기념용라 롭종 제배 시간식 유부디니 대응의당 송지 제부디이 이우이 강제체디 산의 대개 시세 퇴근을 시간 송리에 산의 길로주 수진 균진 시바타 산의 대가 단산비 공피기 조남 갸기 동비 냠뇽라 롭종 시바 이우이 강제체디 망소기 사솜닝도블라 지구르 진리에 망소기 사르투 정신기 라린라 군디 동화라 롭종 시구 퇴근 대양 안주 등진 야구 치구의 시송 요부시 로드 시진핑기 당통 믹스 간리 예우이 공비 동외 냠뇽라 롭종 지에바라 양탁비 세균 제제다와 덴보르 주구의 시는 드낭유 시진핑기 예우이 공비 냠뇽 통리 락링외기 십시르규 양탁비 사공비조를 폐기기 특주디 균신 락다르 신리 지균 직진 시바타 교투 유부 야부 송리 교투 진도를 야부 지에바 구교 양미도나 미야부 되니 미지부 시인신 Tini Sikyong Chichay Tan Jiwa Yubba Sik Yimba Tan Yang Takbi Sikyong Chichay Tawa Ni Mutu Gali Gyakyo Ti Yimba Sese Kangli Che Yu Chik Song Yu Ti Chie Ki Long Ni Shui Nang Yiwu Yi Ngachi Paro Song Tu Yubab Tan Dunba Tan Nibab Shibu Nang Nyam Chi Che Pa Mang Tso La Denpa Gyurju Sartu Che Che Di Lu Dun Xi Jinping Ki Subdun Nang We Kachio Su Yun Sin Lui Ming Hang Gyo Xin Yu 他在义务书一心欧西别中国团与日本及军组美国的天内独顿前提结合不谈社会恩不就学生来具有特别的他卡马尔基基国了西部团绝对协特别的他美特人力军呢给力忙不偏心具有特别的天下别国了西部成绩牛松的年龄从看你铁东康金不谈投诉定问你对具团美具一直有银吧从做你中康的不是 디랭기 이우 총소 총총기 좀라라 릭치와 니슈자조타 총소 치 니게주 대가로 좀니 뇨송기 차자 계급단 서구의 니게 숨줄학라 겹유 니도 니쟁을 유 이우 이 칠동낭쟁기 지퇴보로 고로 통주로 계동 숨기 족주 지향을 심바타 칠동 지배 시규 계용기 종탄 총기를 퀴제기 앙탕보 립유 중국 중앙 당기 롭자 계급 시진 롭린 변조 직배 롭시부의 조지 조정화기 이우이 리그룹총회 랑내리에 안수 뷰티코네 공배 동괴나 유법당 뒷바타 네틱 세부수요와 교주 사르투 균균제바 상제 소비타 미당위 차커습 유진 비특지 지구비 로그지유 안수 지급주지 시진핑기 주변 공부 개신 롭종 딩습 제도 양탁비 세균 제제다와 최딘도 제니에 랑수 튕군기 상차를 시간 소부타 랑수 개주된비 뷰티 공비 기조람 수십 후르다 제디 개용 공비기 내법 시비낭 응알리 학비 권리 시업시 주부타 냠지 두바 제구의 시송유
1: 디글리 쿠네 비웨네 수 지급주지 시진핑기 뉴트 멍시 롭스레 튜엔티 조든 케제나네 땅게 롭스 시초 쿄용네 라다치네 주경 미스 시제링게 튜교치네 멍시 롭스 뷰세토의 콤비게 네다서바 삼미세바 뛰고 시 내존